거리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인사하는 사람들, 저마다의 공약과 이름을 내건 현수막, 골목과 사거리를 누비는 유세차까지. 어제 5월 21일부터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손짓과 발걸음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로 자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누가 우리 지역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갈 사람인지 살펴보는 일이겠죠. 우리 동네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전주시 6개 선거구 후보자들의 방송 연설과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듣고 질문하고 함께 판단하는 선거 방송.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선거는 결국 누군가를 뽑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니까요. 지역의 변화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첫 곡입니다. 다오 시작.

네, FM 93.5MHz 구삼오 라디오 전주원 174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가오 시작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지금 거리 곳곳에서는 또 하나의 시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 일찍 시장 앞에 서 있고, 누군가는 골목 입구에서 그리고 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죠. 하지만 선거는 단지 후보들만의 시작은 아닐 겁니다. 유권자인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작의 시간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동네의 문제들, 교통과 주거, 돌봄과 청년, 환경과 안전 같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지방선거는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선거라고 하죠. 내가 걷는 길,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과 공원, 그리고 지역의 복지와 문화까지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많은 결정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가 보다 누가 지역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시민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지역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후보자 방송 연설과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전주시 12개 선거구 중 6개 선거구의 후보자 방송 연설과 토론회가 라디오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6개 선거구는 완산동과 중화산 1, 2동, 풍남동, 그리고 중앙동이 포함된 나선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 1, 2동의 다선거구, 삼천 1, 2, 3동과 효자 1동의 마선거구, 효자 2, 3, 4동의 바선거구, 우아 1, 2동과 호성동의 차선거구, 그리고 송천 1, 3동의 카선거구입니다. 선거구는 후보자의 다양성, 의제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후보자 대담 토론회는 6월 2일까지 매일 오전 8시에 라디오로 송출되고요. 오후 1시, 5시에는 후보자 방송 연설이 방송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라디오 방송 외에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후보자 방송 연설과 그리고 토론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또 좋아요, 알림, 공유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각 선거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들이 참여하지 안했다는 거, 이게 좀 아쉽습니다. 각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들에게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 연설과 토론회 참여를 요청했지만 몇몇 후보들만 참여했습니다. 유권자에게 이름만 알리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철학과 공약, 지역을 위한 비전 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참여가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물론 뭐각 후보들마다 사정이 있고 또 짧은 일정에 뭐 많은 일정들을 소화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이 지역을 위한 정책, 비전, 그리고 공약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리조차 실현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앞으로는 모든 후보들이 꼭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되는 후보자 방송 연설, 그리고 6개 선거구의 후보자 대담 토론회 많이 들어주시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들 봐주시고 또 널리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한 후보인지를 여러분들이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그날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역의 공론장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누시 전체 관람가.

네, 로시 전체 관람가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매주 1회,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고요. 후원회원 가입, 그 일시 후원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오늘은 오프닝을 선거 관련된 이야기로 했습니다. 이제 선거 63 지방선거 한 12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어제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리 곳곳마다 후보들이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또 뛰고 있고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이 후보들의 공약 이것들을 비교 검증하고 알리기 위해서 또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들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또 선거와 관련된 그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후보들에 대한 그 생각들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63 지방선거의 이모저보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 곳곳에서도 선거 분위기가 굉장히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시민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투표는 언제 어디서 다들 알고 계시죠? 6월 3일 날 시작되는데요. 그 사전투표도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5월 29일 금요일 그리고 5월 30일 토요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이죠. 5월 29일 금요일과 5월 30일 토요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이 사전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별도 신고 없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본투표는 언제인지 아시죠?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네, 63 지방선거 6월 3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고요.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그리고 집으로 또 배달될 선거 안내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투표할 때 꼭 챙겨야 할 것 있죠?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은 물론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저장한 단순 캡처 화면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 모바일 신분증 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들 선거 사전투표 기간, 투표일 그리고 투표 시간 이거 잘 챙기시고요. 내가 가까운 투표소가 어딘지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신분증 챙겨가신다는 거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거와 관련된 정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회 전국 지방선거 누구를 뽑나 뭐 아시는 분도 있겠죠. 요즘 거리 곳곳에서 선거 유세 차량과 현수막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요 총 7장을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시장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도의원과 시의원 비례대표 의원까지 이렇게 선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투표용지가 총 7장입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7장 받아서 투표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본투표에서는 한꺼번에 7장을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3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투표하시고 다시 또 4장을 받고 또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지사, 시장, 교육감 이렇게 투표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또 투표용지 4장을 받아서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비례대표 이렇게 또 투표하게 됩니다. 사전투표에서는요, 한꺼번에 7장을 받아서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내가 몇 명을 투표해야 하는지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는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결정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죠. 교통과 복지, 돌봄과 교육, 문화와 도시개발 같은 지역 현안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민선 9기를 구성하는 그런 선거로 향후 지역 정치 지형과 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으로 투표를 하셔서요. 우리 지역을 그리고 나의 삶과 우리 아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줄 후보들을 여러분들이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어 선거에 관련된 정보들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총의 머스트 비 투표 노래입니다.

네, 김은총의 Must Be 투표 듣고 왔습니다. 이 김은총 씨는 우리 지역의 그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고요. 전주 공동체라도의 라디오에서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를 또 진행하고 계시죠. 이번 그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우리 김은총님께서 음악을 또 노래를 하나 머스트 비 투표 반드시 투표하자라는 노래 또 투표송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 꼭 그 소중한 한 표를 또 그 행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거와 관련된 이모저모 계속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 지방선거는 뭐 여러 명을 뽑고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이번에 투표할 때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하는 무효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할 거가 있습니다. 투표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바로 기표 방법입니다. 기표는 반드시 그 투표소 안에 제공된 기표 용구로 해야 합니다. 뭐 연필이나 펜으로 표시하면 안 되고요. 기표소 안에 제공된 기표 용구로 해야 되고요. 한 후보자 칸에만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다. 특히 시의원 선거에서는 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세 명의 그 후보를 뽑는다. 그 정수가 세 명이다라고 해서 세 명을 찍는다. 이건 아닙니다. 한 명만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표 처리가 된 거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공개하는 행위도 또 제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최근 이러한 내용들을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요. 무효표 주의사항과 올바른 투표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했는데 이게 무효표가 되면 굉장히 좀 아쉽겠죠.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관련된 소식 그 정보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중 하나 또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후보는 몇 명인가? 이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전주시 지방의원 선거에는 총 12개 선거구가 있는데요. 이 12개 선거구에서 모두 쉬운 1명, 51명의 후보자가 출마를 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31명, 조국혁신당이 9명, 무소속이 5명, 그리고 진보당 3명, 정의당 2명, 국민의힘 1명 이렇게 해서 총 쉬운 1명이 후보자가 출마를 했고요. 이 중에서 저희 12개 선거구 중에서 총 36명을 뽑는데요. 지역구 32명, 그리고 비례대표 4명 이렇게 해서 총 36명을 뽑습니다. 여기에 총 쉬운 1명이 출마를 해서요. 뭐 한 1.5 대 1 정도 경쟁률이 되겠네요.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 중에 하나는 완산구 다선거구로 4명을 선출하는데 6명의 후보가 출마했고요. 마선거구도 역시 마찬가지 마선구하고 바선거구도 역시 각각 6명이 출마를 해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니까 3013 효자 일동은 3명을 뽑는데 6명이 출마를 했고요. 바선거구 효자 234동 역시 3명을 뽑는데 6명이 출마를 해서 2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다선거구 동서학 서서학 평화 1, 2동은 4명을 뽑는데 6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무투표 당선 지역도 있네요. 우리 전주시 타 선거구입니다. 혁신동 선거구인데요. 두 명을 뽑는데 후보가 두 명만 나와서 여기는 무투표 당선이라고 합니다.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알아봤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 이야기가 어렵고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우리가 매일 걷는 길과 버스,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청년 정책과 복지 같은 생활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이름만이 아니라 어떤 공약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지역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들어주시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들어가 보시면 후보자들의 출마에 대한 편, 그리고 생각들, 지역에 대한 생각들,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 지역에 어떤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좀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롤로 0 더하기 0.

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 건강 관리를 위한 비만 탈출 프로그램 잠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지방 감량을 목표로 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으로 영양 교육과 식사일지 점검, 근력 및 유산소 단체 운동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며 체지방률 여성 28% 이상, 남성 20% 이상인 만 18세에서 65세 이하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합니다. 다만 체지방률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전주시 보건소 3층 건강증진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고요. 혈액 검사와 체성분 검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전화 281-6335번 또는 633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전주형 청년 마음치유 상담 프로그램 청춘와락 6월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요, 바쁜 일상과 취업, 인간관계 등으로 지친 청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6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현무일기를 유치한 청년 이음 전주이고요. 참여 신청은 홍보물레 QR코드 또는 안내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주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연속 과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 모두 참여한 청년들의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청년활력과 063-281-876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최정상 비보이들이 펼치는 뜨거운 무대, 2026년 제19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가 내일이네요. 5월 23일 토요일 전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되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는 전국의 브레이킹 크루들이 참여하는 국내 대표 비보이 배틀 대회로 올해는 5명에서 8명 규모의 팀들이 참여해 본선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우승팀에게는 1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요. 준우승 400만 원, 공동 3위 팀에게는 각각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행사 당일 오후 1시부터는 비공개 예선이 진행되고 이를 통과한 상위 8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또 관람객을 위한 지정 좌석권은 당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 무료 배부되고요. 입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이날 무대에서는요, 국내 정상급 비보이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게스트 공연으로 소왓과 한야의 특별 무대도 펼쳐져서요, 현장의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이킹 배틀 현장을 직접 만나보고 싶은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또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또 전주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봄내음보다 너를.

네, 김나영 봄내음보다 너를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책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의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눈 책마루를 살리는 하루 행사가 오는 5월 30일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책마루 도서관 관내와 앞마당에서 진행되고요. 책마루를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전주 지역 그림책 작가들의 릴레이 강연을 비롯해 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합창과 이야기 공연, 그림 자극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시민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시간과 도서관을 응원하는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됩니다.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은 지난 2009년 문을 연 뒤 지역 아이들과 주민들의 생활 속 작은 도서관으로 자리해왔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아이들의 첫 도서관인 책마루의 소중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행사 관련 문의는 전주 책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 063-252-161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어반스케치와 라디오 방송을 결합한 시민 참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어반스케치로 떠나는 전조여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그림과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지역의 풍경, 기억을 기록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교육은 오는 6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진행되고 총 15회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그리다, 말하다, 나누다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먼저 그리다 과정에서는 어반 스케치를 통해 골목과 한옥마을, 공원 등 전주의 다양한 풍경을 직접 그려보며 자신만의 시선과 감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또 말하다 과정에서는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그림에 담긴 이야기와 기억, 공간의 감각을 시민들과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작은 전시회를 열어 공동체의 기억을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오광민 곁에 한 그루 그림 공방 대표가 맡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와 천마주길 아울터 등에서 진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드로잉과 방송에 관심 있는 시민 15명이고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20일까지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252-09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네,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선거 이야기, 선거와 관련된 2025 전모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는데요. 선거 운동이 시작된 거리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약속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약속이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겠죠. 누군가의 한 표는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의 방향을 바꾸고 지역의 내일을 바꿔갑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듣고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후보자 방송 연설과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봐 주시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방송 후보자 방송 연설, 후보자 토론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주 935 라디오 전주원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곡으로 로이킴의 앵콜 요청 금지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 저는 최성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카의 문장들의 모카입니다. 오늘도 모카의 문장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지금 임영웅 우리들의 블루스 듣고 오셨고요. 음악 하나 또 듣고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임영웅님 노래 사랑은

오늘 도망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목화의 문장들에 나올 문장들 책은요, 벽돌책으로 유명한 사피엔스예요. 3년 전쯤에 읽었던 책인데요. 발가락 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하느라 2주 정도 입원을 한 적이 있어서 그때 심심한 입원 생활 동안에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인상 깊었던 문장들도 많았고 줄친 것도 많았고 열심히 읽고 싶어서 요약도 해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생각나는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인간의 그 발달할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뒷담화였다고, 인간의 생존 본능이 누군가는 내 편이 되거나 누가 내 편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면 누가 내 적이 되고 또 누가 또 약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뒷담화를 통해서 인간 사회가 발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계속해서 기억이 나서 제가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사피엔스 책 한번 문장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최근에 읽었었던 책으로 목화의 문장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내용들이 좀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머리에. 그런데 지금은 몇 년 전에 읽은 책을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 뒷담화 이론 말고는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휴대폰을 보면서 기록했던 것들, 요약했던 것들, 줄쳤던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약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생명은 자연 선택 법칙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과학을 통해 자연 선택을 지적 설계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자연 선택으로 빚어진 유기체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지적 설계에 의해 빚어진 비유기적 생명의 시대로 대체 중이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재설계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건 자연을 무시한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발상이 아닐까? 과학은 인간이 만든 거고 이로 인해서 죽음조차 기술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전에는 신과 우주와 자연이 규정을 했다면 이제는 과학기술이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형 이상학을 넘어선 과학적 죽음이 뭔지 궁금하다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10페이지에 제가 줄친 거를 보니 한국은 행복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멕시코, 콜롬비아, 태국 등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나라보다 뒤처져 있다. 이는 가장 널리 통용되는 역사 법칙의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인간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는 매우 능하지만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는 그리 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20페이지에는요, 선사시대 인류, 그다지 중요치 않은 동물. 그들은 고릴라, 반딧불이, 해파리보다 딱히 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생명은 40억 년 전 출현해서 자연 선택 법칙의 지배를 받았다. 인간은 과학을 통해서 자연 선택을 지적 설계로 대체. 빅뱅이라는 사건이 일어나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19페이지에 역사의 진로를 형성한 것은 세 가지의 혁명이었다. 약 7만 년 전 일어난 인지혁명이 첫 번째, 인지혁명이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약 12,000 년 전 발생한 농업혁명은 역사의 진전 속도를 빠르게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과학혁명이 시작된 것은 불과 500년 전이다. 이 혁명은 역사의 종말을 불러올지도 모르고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을 새로 시작하게 할지도 모른다. 이들 새 혁명은 인간과 그 이웃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가 이 책의 주제다. 또 재밌는 문장이에요.
22페이지에 불과 600만 년 전 단 한 마리의 암컷 유인원이 딸 둘을 낳았다. 이 중 한 마리는 모든 침팬지의 조상이, 다른 한 마리는 우리 종의 할머니가 되었다. 죽음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죽는 것은 신이, 우주가, 대자연이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 제가 이 책을 저는 쉽게 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줄친 것만 보려고 하니까 내가 이게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약간 이 책의 저자 유발 하라리님이 인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니까, 제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 태초라든지 인간의 근원, 뿌리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철학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었고, 인간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그리고 위트있게 재밌게 잘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피엔스 종은 여섯 인간 종 중에 어떻게 살아남아 현대에 이르렀는지 여러 파트로 가정하고 여러 이론들로 추측을 합니다. 이 작가님이요.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 엘렉툭스를 멸망시켜서 사피엔스만 남았을 수도 있고 교배를 통해 혼합되었을 수도 있다.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이었던 인간, 사피엔스가 현대까지 멸망하지 않고 역사를 이루어낸 데에는 언어와 사회 집단의 발전이 그 어떤 동물보다 유연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졌고, 심지어 예술 창작물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능과 창의력, 감수성까지 갖추었다. 인지혁명이란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 방식과 의사소통을 말한다. 정말 정말 우연히 돌연변이로 새로운 유형의 언어와 전에 없던 방식으로 생각하게 된 인간들은 이야기 중 이야기, 뒷담화를 통해서 사회적 결집성을 높이고, 그 이야기는 전설, 신화, 신, 종교라는 신에 대한 뒷담화로 이어진다. 이 뒷담화 이론 정말 재밌어요. 하라리는 신, 국가, 법인이라는 가상의 실제가 없었다면 눈에 보이는 실제만 가지고 국가나 교회, 법체계 등이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거라고 한다. 인권이라는 건 자체도 실제하지 않으며 그 가상의 실제는 사제와 마술사가 신과 악마를 창조해낸 방식과 비슷하다. 집단 종교의식은 사회의 결집성을 높인다. 인간의 대규모 협력은 신화에 기반을 두며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 신화는 급속히 바뀐다. 프랑스인들은 왕권의 신성함이라는 신화를 믿다가 거의 하룻밤새 국민의 주권이라는 신화로 돌아섰다. 필요의 변화에 따라 유전적 혁명에서 문화혁명으로의 길을 새로 열고 협력하는 능력을 통해 모든 종을 크게 앞질렀다. 모든 동물의 종들이 자연 선택에 따라 권력과 성관계로 번식을 하며 소수 머리를 이루었다면, 사피엔스는 인지혁명 이래 유전자나 환경의 변화 없이 새로운 행태를 미래에 전달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독신주의 유전자를 물려주었는데, 이는 가톨릭 교회가 10여 세기 동안 살아남으면서 교회법의 이야기들을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뒷담화와 마찬가지로 이야기라는 것이 세상에 새로운 것을 물려줄 수 있게 됐다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사피엔스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음악 또 듣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전주 시민 라디오 FM 93.5MHz 목화의 문장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월 셋째 주, 넷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송출되고 있고요. 제가 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독서 모임도 좋아하고요.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읽었던 책들, 그리고 제가 책을 대여하기보다는 중고라도 구입을 해서 줄을 쳐가면서 읽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목화의 문장들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독서 모임에서 쓰는 닉네임이 목화고요. 제가 줄친 그런 문장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방송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독서 모임들을 방문해서 그 독서 모임을 녹음해서 라디오 주파수로 송출을 하고 싶었는데 독서 모임을 섭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까지 세 팀의 독서 모임을 가봤는데요. 그분들 모두 다 이제 많이 떨려 하시고 많이 긴장하시고 그다음에 대본을 막 많이 준비해 오신 분도 있고 긴장을 많이 하신 그런 모습들이 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외향적인 성향이 아니고 내성적인 분들이 많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깊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집순이이거나 사람들을 그렇게 막 많이 만나지는 않거든요. 다만 독서 모임을 좋아하고 독서 모임 안에서 나눠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좋고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풍성한 이야기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또 다양한 관점들이 나오고 그거를 듣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사교적인 그런 목적보다는 그런 나눔 때문에 독서 모임들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독서 모임을 참여하는 분들의 성향을 잠시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하는 이제 이런 방송이 되어버렸는데요. 혹시라도 독서 모임을 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조금 용기가 생기신다면 저와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만약에 조금 용기가 생기신다면 전주 시민 라디오 목화의 문장들에 참여하고 싶다고 라디오국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목화의 문장들에서 사피엔스 책 읽은 문장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요약을 하면서 되게 열심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문장들과 함께 요약된 그 내용들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정말 저 되게 열심히 읽었네요. 네, 요약본 읽어보겠습니다. 인지혁명이란 역사가 생물학에서 독립을 선언한 시점이다. 인지혁명 이후 생물학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서사가 호모 사피엔스의 발달을 설명하는 1차적 수단이 되었다. 사피엔스가 발명한 가상의 실제의 엄청난 다양성과 그 행동 패턴의 다양성이 문화라고 부르는 주된 요소가 되었고 그 끊임없고 멈출 수 없는 변화를 역사라 한다. 우리는 여전히 침팬지와 비슷한 유전적 동물이지만 침팬지와의 차이는 수많은 개인과 가족과 집단을 결속하고 협력하는 능력이다. 아담과 이브가 보낸 어느 날, 인간의 역사를 살피는 데 있어 부족한 자료와 함께 발전한 진화 심리학이 있다.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우리의 뇌와 마음은 수렵 채집 생활에 적응해 있다고 이 분야 학자들은 주장한다. 그중 하나가 개걸스러운 유전자 이론으로 잘 익은 과일 같은 발견하기 어려운 고칼로리 음식을 다른 동물이 먹어치우기 전에 최대한 먹어치우는 사피엔스의 습관이 지금의 고칼로리를 계속 찾는 비만인들에게 유전자에 새겨졌다는 것이다. 이들의 삶의 태반은 우리의 침대, 좋은 옷, 반지, 크리스마스 트리, 자동차, 집 등의 인공물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들의 삶이란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도 상당하고 정신적, 조
종교적, 감정적 삶을 말한다. 다만 수렵 채집 사회가 끝나고 농경 및 산업사회와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슷한 점은 강아지이다. 사피엔스는 식량을 찾아 최소한의 짐만 지고 계속 이동해야 했고 기후에 관해 식물들과 동물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다. 인간의 지식인 고대 수렵 채집인들보다 더 크겠지만 개인 수준에서 보면 역사상 그들이 가장 아는 것이 많고 기술이 뛰어났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속해 일하는 좁은 전문 영역 외에 아주 많이 다양하게 도움을 받는다. 병원, 학교, 식생활 등. 그들은 농경 생활 때보다 더 다양한 식재료들을 구할 수 있었고 전염병의 위험이 덜했다. 한편 고대인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을 쉽게 살해한 부분을 적을 피하거나 몰살의 위험 등 모든 인간 사회가 가지는 복잡성에 기인했음을 인지해야 한다. 애니미즘은 일반적인 신앙이자 특정한 종교는 아니었다. 그들이 믿는 건 우주적 신이 아니라 사슴, 꽃, 나무, 돌 등 모든 대상이었으며 인간과 이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었다. 결국 농경시대 모든 이들이 유신론자라고 말하는 것과 수렵채집인들을 애니미스트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는 그들의 사회정치적 세계와 마찬가지로 알려진 게 많지 않다. 이것도 뒷담화 이론하고 비슷하게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고칼로리 식품을 탐하는 본능이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는 거. 개걸스러운 유전자 이론. 이런 표현들이나 이제 이런 이론들이 좀 위트 있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인간학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악 하나 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은 전주 시민 라디오 FM 93.5MHz 모카의 문장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벽돌책으로 유명한 사피엔스의 문장들을 보고 계신데요. 책이 두꺼워서 제가 읽으면서 요약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 문장들을 지금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노아의 방주 얘기, 제가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인지혁명 이후 수렵 채집인들의 이동과 함께 이루어진 대형 동물들의 멸종은 단지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라고만 할 수 없게끔 증거들이 말해준다. 수렵 채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중동 유라시아, 알래스카에서 남미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이동하면서 그 시기에 동시적으로 대형 동물들이 멸종하게 된 건 기후만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육지 동물들이 멸종하는 사이 바닷속 해양 동물들은 그보다 많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들이 지나가면서 지나친 작은 섬들, 예를 들어 마다가스카르 같은 곳은 최근 발견되었을 때 여러 종의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류의 이런 빠른 진격전은 이야기를 지어낼 줄 아는 호모 사피엔스의 뛰어난 창의력과 적응력을 기인한다. 역사상 최대의 사기. 결론 먼저 말하자면 농업 혁명은 안락한 새 시대를 열지 못했으며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사피엔스들의 식탁은 이동을 통한 수렵 채집을 통해 식재료가 다양했으리라 예상되지만 농경사회 이후 밀, 쌀, 옥수수 등의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바뀌었다. 좀 더 영양적이지 않았고 몸은 척추와 무릎, 목과 발바닥 장심이 대가를 치루었다.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가 덮치거나 곰팡이가 주식인 작물을 감염시키면 농부들은 수천 수백만 명씩 죽어나갔다. 농업혁명은 더욱 많은 사람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이었다. 그들은 수렵 채집 생활을 점차 잊어갔고 일은 늘어만 갔다. 풍년은 창고를 넘치게 하고 도둑으로 보초는 서야 하며 많은 일꾼은 다산을 했어야 했으며 일터에 나가야 하는 엄마들은 젖을 빨리 끊어 죽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면역이 약해 전염병의 온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경을 놓지 못하게 된 농경의 시작은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 세련된 종교나 이데올로기 시스템밖에 없다. 되게 좀 새로운 관점 아닌가요? 그 농경 사회가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제 수렵 채집 활동을 통해서 인간이 어쩌면 더 건강할 수도 있었다? 라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대의 생활을 지켜만 봐도 계속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러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 하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수렵 채집인의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다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책이 정말 재밌어요. 네. 음악도 하나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유발 하라리 작가님의 사피엔스 내용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다음 또 요약된 거 읽어볼게요. 요약 제가 한 거. 피라미드 건설하기에서 말하려는 건 상상의 질서이다. 이것이 농업혁명과 또는 법, 신, 국가 등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가상의 실제이다. 수렵 채집인에게는 하늘과 땅이 모두 열려 있었다. 어디서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고 광활했다. 그러나 좀더 나은 환경에 대한 착각으로 아주 좁은 집과 밭을 마련했고, 이 집이라는 공간은 개인과 이웃을 분리시켜 자기 중심적이 된 존재의 특징이 되었다. 재밌죠? 좀이 세상이 발전하면서 도리어 좀그 개인 중심이 되어 간것 같아요. 사회 중심이 아니고 개인 중심. 예. 농업 혁명으로 미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몇 개월 혹은 몇 년의 경작 후 짧은 쉼 뒤에 곧 다시 새벽부터 온종일 일하는 일상이 이어졌고, 매해 먹을 거리를 미리 걱정해야 했다. 넓히고 넓힌 경작지의 잉여 생산물은 소수의 엘리트를 먹여 살렸다. 역사란 다른 모든 사람이 땅을 갈고 물을 운반하는 동안 극소수의 사람이 해온 무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난 것은 식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부유한 법률가들이었다. 전쟁과 같은 질서의 붕괴 등의 문제점은 인류가 지난 수백만 년 동안 불과 수십 명의 작은 무리에서 진화해 왔다는 사실이며, 큰 도시들과 수백 수만 명의 국가가 생성되는 건 몇천 년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규모로 협력하는 본능이 진화하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전쟁과 폭력 속에서 거대한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건 인간의 상상력이었다. 인간을 하나로 밀집하게 만든 공통의 신화에 대한 믿음 말이다. 그 예로 함무라비 법전과 미국 독립 선언문이 있다. 두 내용은 판이하게 다르다. 함무라비 법전은 귀족과 평민, 노예를 나누는 것을 평등으로 생각했으며 신이 주신 영감이라고 했다. 미국 독립 선언문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에게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썼다. 이두 가지만 비교해도 평등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며, 미국 독립 선언문만 보더라도 기독교 신앙을 기준한 창조론에 맞춰 쓰여진 것이지 진화론적 관점에서 쓰여진 것은 아니다. 진화론적 생물학적 관점에서 권리란 없다. 자유란 사람들이 발명한 무엇이고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행복 또한 그렇다. 생물학에서 보면 행복보단 쾌락이라는 뜻이 더 맞다. 어쨌든 상상의 질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신화에 기반하고 있고 신화를 신봉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붕괴의 위험이 있다. 이것을 폭력으로만 유지하기는 어렵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상상의 질서가 정확히 어떻게 직물 속에 짜 넣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첫째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끌어올리는 개인주의를 뿌리 깊이 심고, 둘째로 이 개인의 욕망을 개인주의와 소비지상주의, 경험치 쌓기로 낭만적인 삶을 살도록 유도한다. 마치 파라오가 자신과 아내를 위해 높이 피라미드를 쌓은 것처럼 우리도 여행이나 집사기, 호캉스 등 나름대로의 피라미드 건설에 삶을 바쳤다. 셋째로 이 상상 속의 질서는 상호 주관적이어서, 예를 들면 국가든 이념이나 정당을 바꾼다는 건 수십억 명의 의식을 동시에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므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간은 이야기와

상상력으로 결집됐고 협력하는 그런 거대한 협력의 네트워크? 약간 좀 성공한 동물? 같아요. 역사를 일구어낸 여러가지 혁명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촘촘한 네트워크를 이루어낸 성공한 동물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음악 하나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발 하라리님의 사피엔스, 제가 요약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읽어볼게요. 메모리 과부하. 수십 마리의 침팬지가 아닌 동물 사피엔스는 수천 명, 수백만 명이 연관되는 대규모 협력 시스템으로 막대한 양의 정보를 관리, 저장, 처리해야 하는데 뇌는 용량이 부족하며 인간이 죽으면 뇌도 같이 죽고 뇌의 특성상 특정한 유형의 정보만 저장하고 처리하도록 적응했다. 수렵 채집인은 살아남기 위해 막대한 양의 식물학, 동물학, 지형학, 사회학의 정보를 저장할 줄 알게 되었지만 이를 수로 기억할 필요는 없었다. 농업혁명 이후 인간이 커다란 왕국을 유지하려면 법을 제정하고 수호신에 대해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문서는 경제의 문서였으며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이름은 회계사였다. 결정적으로 9세기 이전 0에서 9에 이르는 10대의 기호 체계가 발명되었고 현대 수학적 표기법의 기반이 출현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심지어 빈곤, 행복, 정직 같은 개념도 숫자로 번역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컴퓨터는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느끼고 꿈꾸는지 어렵지만 인간은 스스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와 언어로 느끼고 꿈꾸는 걸 마다하지 않는다. 숫자를 이용하던 인간이 숫자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 아, 저 좀 숫자 개념이 없거든요. 숫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나? 좀 제가 약간 시간 조절이나 뭐 시간 약속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수 계산 이런 걸 좀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또 뭐 그런데 숫자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니. 예. 제가 좀 약간 돈 경제 개념도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숫자에 집착을 하네요. 다음입니다. 예. 역사의 정의는 없다. 상상의 질서는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말이다. 인간의 권리는 흑인은 대상에도 두지 않았고 미국의 질서는 부의 위계 질서를 옹호했다. 인간의 법과 규범은 어떤 사람은 노예로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변화시킨다. 이와 같이 상상의 질서는 스스로가 허구의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고 자연적이고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역사의 철칙이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만듦으로써 수백만 명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조율했다. 그 우월함은 계급과 신분 차별로, 빈부의 차별로, 인종의 차별로, 성의 차별로 신기하게도 교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인도나 미국 등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이르기까지 영속성을 얻고 세련되어졌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이들의 역사는 아마도 수렵 채집인보다 짧은 역사 동안 급격히 변화한 이유도 있다. 힌두교는 계급차를 두고 최하층민은 더럽고 불결하고 게으르니 지역 및 공간을 구분, 결혼 금지를 두었고 미국이나 영국 등은 흑인을 전염병을 옮기고 더럽고 멍청하다고 여겨 모든 것을 분리시켰다. 근거 없는 청결의 문제로 차별을 둔 것이다. 오염과 청결 개념은 생물학적 생존 메커니즘에 기원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흑인이나 약자들이 병이나 더러운 것에 노출된 건 당연하다. 자신의 땅에서 살다가 멀고 환경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 유전적으로 그들이 더럽거나 병균이 많은 게 아니다. 미국인들도 신대륙에 이동했을 때 원시인들과 반대로 미국인들이 병에 걸려 죽었다. 이런 오해로 노예나 약자들을 피하던 것을 차별적 법제화시킨다. 종교는 카스트 제도나 로마 카톨릭, 기독교 등은 신이 주신 평등이라고 말하며 노예와 신분 제도를 정당화했다. 신학자들은 아프리카인들이 노아의 아들인 헴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다. 헴은 그 아버지로부터 네 자손들은 노예가 되리라는 저주를 받았다. 카스트 제도는 우연한 역사의 발전이 아니라 영원한 우주적 실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사는 대체적으로 여자보다 남자를 선호했다. 군대도, 정치도, 가정에서도 그렇다. 리더는 거의 모두 남자였다. 남자는 끊임없이 남성성을 잃지 않으려고 기꺼이 생명을 무릅쓰기도 했다. 그러나 남자다운 속성과 여자다운 속성은 상호 주관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대부분의 사회 정치적 차별에는 논리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으며 우연한 사건이 신화의 뒷받침을 받아 영속화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재밌게 쓰여진 책이 있다면 계속 읽어보고 싶고요. 인간은 이렇게 발전을 해왔구나. 아, 인간은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이제 인간학에 대해서 인간학 관련된 책을 검색을 해봤는데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카이 문장들 사피엔스 문장과 그 책 읽었던 거 요약을 나눠봤는데요. 읽었던 책을 제가 다 사진으로 찍어놓거든요. 인증을 하기 위해서. 다시 보니까 짤막짤막하게나마 독서를 두 번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그런 회전이 늦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독서 모임에 참여를 하는 것도 반복된 독서, 반복된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독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희 모두 독서 모임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숨겨지긴 싫고 떠나는 것도 두려워 사람은 잘만 왔다가 떠나는데 선택지가 있는데 안 좋은 결정일 때 난 돈은 그럴 때 쓰려고 버는 건데 난 지켜야만 하는 게 너의 자존심인데 얘 다 지키면서 살

걸.

0: 자, 문제 나갑니다. 5, 2, 9, 3, 0.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1: 알았다. 정답.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일.
0: 딩동댕동. 네, 정답입니다. 바로 5월 29일과 30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죠?
2: 본 투표일은 6월 3일. 우리 동네를 위한 정답, 투표로 말해주세요. 63 지방선거.
3: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 선거 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 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닿아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완산구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께 대해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회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3: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 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 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3: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3: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8: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체형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체형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9: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 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 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 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 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권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송천 1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 닿아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0: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완산구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 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치유의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번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1: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20만 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0: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일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사태 앞에서는 탄핵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 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바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 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 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 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 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 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카 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세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6: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10: May I help you?
7: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우리 지역 시의원에게 어떤 점을 바라시나요?
1: 약속 지키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2: 말보다 행동이요.
3: 아파트 층간소음 좀 해결해주세요.
4: 여름에 더위 피할 수 있는 쉼터나 그늘막 좀 설치해주세요.
5: 학교 급식 좀 맛있게 해주세요.
6: 청년 내기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1: 밤길이 너무 무서워요. 치안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7: 우리가 바라는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63 지방선거.

햇살이 가장 환하게 머무는 시간 금요일 오후 3시 이제 한 주도 조금씩 끝을 향해 가고 있죠. 창밖을 보면 초록빛이 더 또렷해지고 바람은 한결 가벼워져 유리창 밖으로 번져가는 5월의 초록이 참으로 눈부십니다. 5월은 참 따뜻한 날입니다. 괜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문득 누군가가 떠오르는 시간.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 진행자, 그림책 활동가 박순례입니다. 어디서든가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에 실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가깝게 들려오는 5월인데요. 모든 생명이 제 속도로 피어나는 이 찬란한 가정의 달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작은 존재들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오늘 인문학의 문을 열어줄 작가는 그림책의 거장 존 버닝햄입니다. 그의 작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묘한 여백이 느껴지는데요. 화려한 설명으로 아이들을 압도하지도 뻔한 교훈으로 결론을 서둘러 내지도 않지요. 그저 무심한 듯 툭 던져진 그의 그림과 문장들은 독자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보여주었단다. 이제 너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니? 이것이 바로 버닝햄이 어린이를 대하는 가장 고귀한 방식, 즉 판단하지 않는 존중입니다. 그는 아이를 가르치고 교정해야 할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고유한 우주를 품고 스스로 사유할 줄 아는 온전한 인격체로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짐승을 만났다는 아이의 말을 거짓말이라 꾸짖지 않고 함께 뱃놀이를 하며 소란을 피워도 결국 다 같이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의 세계관은 어른이 아이의 꿈을 위해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묵묵히 보여줍니다.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아이의 손을 억지로 잡아끄는 가이드가 아니라 그들이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이 다정한 물음이야말로 한 아이의 꿈을 단단하게 뿌리 내리게 하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아닐까요? 5월의 햇살처럼 따뜻하면서도 아이의 주체성을 믿어주는 버닝햄의 그 단단한 시선. 오늘 그 시선을 따라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순수한 어린아이를 다시 만나보려 합니다. 존 버닝햄의 그림책 인문 라디오 지금 그 광활하고 자유로운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옥상 달빛이 부릅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만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나만 겉도는 것 같아 쓸쓸해져 남몰래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존 버닝엠은 우리 삶의 그런 빈틈을 가장 따뜻하게 바라본 그림책 작가입니다. 그럼 그가 그려낸 작품 속 한 친구를 소개해 볼까요? 바로 존 버닝엠의 위대한 시작을 알렸던 그림책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멋진 깃털 옷을 입고 하늘을 날 준비를 할 때 태어날 때부터 깃털이 없어 벌거숭이로 태어난 기러기 보르카의 마음으려 엄마가 짜준 털옷을 입고 뒤뚱거리는 보르카를 보며 친구들은 깍깍거리며 비웃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조차 보르카를 부끄러워하며 멀리하죠. 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가족의 보르카는 누구인가요? 혹은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보르카였던 적은 없었나요? 하물며 가장 사랑받아야 할 가족에게조차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소외당해 깃털을 잃어버린 제 구석에 앉아있는 우리 시대의 보르카들. 존 버닝엠은 그 보르카의 슬픈 눈망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보르카가 그 시린 소외를 듣고 어떻게 자신만의 진짜 날개를 찾아가는지 그 눈물 겪고도 당당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깃털이 없어 날지 못하는 보르카를 두고 계절이 바뀌자 가족들은 저 멀리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갑니다. 홀로 남겨진 보르카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얼마나 넓고 차가웠을까요? 가족의 뒷모습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 보르카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자신을 지켜주던 엄마의 털옷도 익숙했던 둥지도 더 이상 힘이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보르카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날 수 없다면 걷기로 하고 걷다가 지치면 배를 타기로 한 것이죠. 남들이 하늘을 날 때 보르카는 땅을 딛고 물을 가르며 남들이 보지 못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 버닝엠이 우리에게 전하는 떠남의 용기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소외되고 내가 가진 결핍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때 말이죠. 하지만 보르카처럼 그 벽을 문으로 바꾸어 나선다면 우리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떠남을 선택한 친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작고 검고 못생겨서 버려졌던 강아지 대포알 심프의 주인공 심프입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아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심프가 어떻게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기어나와 자신만의 화려한 무대를 찾아가는지 소외를 딛고 일어선 두 작은 영웅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조금 더 깊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심프는 작고 검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버림받아 쓰레기 더미에 던져집니다. 배고픔과 추위보다 심프를 더 아프게 했던 건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르카는 배를 타고 런던의 큐가든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날지 못하는 새들,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새들이 모여 살고 있었죠. 그곳에서 보르카는 처음으로 깃털이 없어도 괜찮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심프는 또 어떤가요? 서커스단의 대포 속에 숨어들었다가 겁쟁이 대포알 아저씨를 대신해 하늘을 날게 됩니다. 가장 못생겼던 강아지가 서커스단의 가장 빛나는 스타가 된 것이죠.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보르카와 신프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만난 것입니다. 포용이란 상대의 결점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점이 더 이상 결점이 되지 않게 만드는 따뜻한 시선이라는 것을 버닝햄은 이토록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보르카와 신프가 그 외로운 길 위에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불러주었을 노래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당신의 영혼에 한 폭의 그림을 걸어두는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입니다. 이적이 부르는 걱정 말아요 그대 듣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은 어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남들은 다 떠나는데 홀로 남겨진 기러기 보르카와 차가운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강아지 심프에게 그 순간은 아마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르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날개가 없다면 걷고 걷다 막히면 배를 타며 떠남의 용기를 냈습니다. 심프 역시 버려진 아픔에 머물지 않고 배고픔을 견디며 자신을 받아줄 누군가를 찾아 길을 나섰죠. 지나온 아픔을 지나간 대로 두고 새로운 길을 향해 노래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용기 끝에 포용의 기적이 찾아옵니다. 보르카가 도착한 런던의 큐 가든은 완벽한 새들만 모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진 이들이 다름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 주는 곳이었죠. 보르카는 그곳에서 비로소 털옷 없이도 자유로운 진짜 숨을 쉬게 됩니다. 심프는 또 어떤가요? 가장 못생겼다 비웃음 받던 그 작은 몸이 서커스단 대포 속으로 들어가 겁쟁이 아저씨를 대신해 밤하늘을 가르는 가장 눈부신 대포알 스타가 됩니다. 가장 큰 결점이 가장 위대한 장점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포용이란 누군가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라는 거려. 가족이라는 이름의 큐가든, 서로의 대포알이 되어주는 따뜻한 서커스단, 5월의 우리 집도 그런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여기는 당신의 영혼에 한 폭의 그림을 걸어두는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입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마음.

아이유가 부른 아름다운 노래 마음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날개를 잃어버리는 과정이지 않을까요? 여기 두 소년이 있습니다. 산에서 떨어져 구름나라로 간 엘버트, 그리고 낡은 중고 침대를 타고 밤마다 여행을 떠나는 조지. 어른들의 눈에 엘버트는 그저 사고를 당한 아이일 뿐이고 조지는 낡은 가구에 집착하는 고집쟁이일 뿐이죠. 하지만 존 버닝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전부인가요? 라고요. 5월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마법 주문을 찾아 보려 합니다. 먼저 구름나라를 펼쳐봅니다. 엘버트는 부모님과 산에 올랐다가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부모님이 엘버트를 외치며 절규하는 그 공포의 순간, 버닝엠은 차가운 산의 사진 위에 엘버트의 상상을 덧입힙니다. 엘버트는 추락한 게 아니라 구름나라 아이들의 도움으로 구름 위로 올라간 것이죠. 마법 침대의 조지는 또 어떤가요? 조지는 새 침대 대신 굳이 먼지 쌓인 중고 침대를 고릅니다. 그 침대에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른들은 말합니다. 그건 그냥 낡은 침대일 뿐이야. 이제 버릴 때가 됐어. 아이들이 마법의 주문을 외울 때 어른들은 숙제해라, 일찍 자라, 위험하다는 말로 그 주문을 지워버립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아이들의 빛나는 상상을 현실이라는 잣대로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엘버트는 구름나라에서 천둥소리를 내며 신나게 뛰어놀고 구름 파티를 즐기며 추락의 공포를 치유합니다. 조지는 마법 침대를 타고 밀림을 지나고 보물을 찾으며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죠. 버닝엠은 이 과정을 통해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에게 상상이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의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는 마음의 면역력이라는 사실을요. 엘버트가 다시 현실에서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조지가 새 침대 대신 낡은 침대와 끝내 작별하며 성장할 때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상은 아이들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어른들이 안 돼라고 말할 때 아이들은 할 수 있어 라는 마법 주문을 구름 위에서 배워오기 때문입니다. 존 버닝엠은 이 두 작품에서 유독 여백을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그 여백은 엘버트가 뛰어놀던 구름이기도 하고 조지의 침대가 날아가던 밤하늘이기도 하죠. 가정의 달 5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현실이라는 무거운 짐 대신 마법 침대 하나를 선물해 보면 어떨까요? 아이가 엉뚱한 소리를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라고 하기보다 와, 엄마도 그 침대 타고 싶은 걸 이라고 답해주는 여유. 우리가 아이들의 상상을 믿어줄 때 아이들은 비로소 추락하지 않고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웁니다. 조지가 외웠던 마법의 주문을 기억하시나요? 비록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할 여러분만의 마법 주문을 하나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당신의 영혼에 한 폭의 그림을 걸어두는 자라섬 그림책 입문 라디오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진호가 부릅니다. 가족사진 듣겠습니다.

김진호의 가족사진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오늘 만날 두 소년, 존과 에드와르드는 어른들이 붙여준 이름표 때문에 아파했던 친구들입니다. 존 버닝엠은 이두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아이들의 진실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아이를 괴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족의 대화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지각대장 존을 펼쳐봅니다. 존은 학교 가는 길에 악어를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해일에 휩쓸립니다. 사실이죠. 하지만 선생님은 단한 번도 존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동네에 악어가 살리 없다며 존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고 반성문을 쓰게 하죠. 버닝엠은 이때 교실을 아주 촘촘하고 어두운 크로싱 해칭 기법으로 그려냅니다. 존이 느끼는 숨막히는 압박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 에드와르드는 또 어떤가요? 평범했던 에드와르드가 가끔 물건을 발로 걷어찼을 때 어른들은 기다렸다는 듯 외칩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버릇없는 녀석이야, 라고요. 에드와르드는 계속 심술궂은 녀석, 동물을 괴롭히면 사나운 녀석, 뒤죽박죽 엉망인 녀석이라고 이름 붙여집니다. 놀라운 건그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에드와르도가 정말로 세상에서 말썽쟁이로 변해갔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낙인 효과가 아이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반전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에드와르도가 화분을 발로 찼을 때 우연히 그 화분이 흙 위에 떨어지자 누군가 말합니다. 에드와르도야.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구나. 정말 예쁜데? 다른 식물들도 좀더 심어보렴. 에드와르드는 순간 당황합니다. 자기는 못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칭찬을 들었거든요. 그 뒤로 사람들은 에드와르드가 하는 실수 속에서 좋은 의도를 발견해주기 시작합니다. 지저분한 아이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이로, 시끄러운 아이는 사자를 잘 다루는 멋진 아이로 불리기 시작하죠. 반면 지각대장 존의 선생님은 끝내 존을 믿지 않다가 본인이 천장에 매달린 고릴라에게 붙잡히는 황당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때 존이 던진 말은 통쾌하면서도 서글픕니다. 이 동네 천장에 고릴라가 살리 없잖아요, 선생님. 어른들이 닫아버린 마음의 문이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 셈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어른들이 믿어주지 않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늦은 이유를 설명했지만 그저 핑계로 무시되었던 순간들. 존 버닝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이의 말을 어디까지 믿고 있나요? 에드와르도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가 된 비결은 그가 변해서가 아니라 주변 어른들의 언어가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혹은 우리 배우자가 무언가 실수를 했을 때, 너는 왜 항상 그러니? 라는 말 대신, 그럴 수도 있지. 이번엔 도와주려고 그랬던 거니? 라고 긍정의 내용으로 바꿔주면 어떨까요? 우리가 불러주는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오늘 밤엔 가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이름표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름을 붙입니다. 이 아이는 이런 아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지만 그 말들이 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대로 삶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붙이는 말들이
누군가의 세계를 만든다는 것. 그림책이지만 어쩌면 어른에게 더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당신의 영혼에 한 폭의 그림을 걸어두는 자라섬 그림책 입문 라디오입니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김동률이 부릅니다. 감사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인 김동률의 감사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배에 누군가를 태울 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라며 조건을 따지고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날 건피 아저씨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를 닮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우리 할아버지도 함께 모셔왔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함이 주는 마법 같은 위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자, 자라섬의 배에 여러분도 한번 올라타 보시겠어요? 먼저 건피 아저씨의 뱃노래를 펼쳐봅니다. 어느 화창한 날 건피 아저씨가 배를 띄웁니다. 동네 아이들, 토끼, 고양이, 개, 줄줄이 배에 태워달라고 조릅니다. 아저씨는 한 가지씩 조건을 걸죠. 싸우지 마라, 뛰지 마라, 쫓아다니지 마라 등등. 하지만 막상 배에 오른 동물과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약속을 다 어기고 난리를 피우다 결국 배가 뒤집히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닝엠의 철학이 드러납니다. 배가 뒤집혀 불에 빠진 아들에게 아저씨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젖은 몸을 햇볕에 말리고 다 함께 집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렇게 말하죠. 잘 가거라. 다음에 또 배 타러 오렴. 이게 바로 포용의 정수입니다.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줄 게가 아니라 사고를 쳐도

같이 정원을 가꾸고 바닷가에 가고 엉뚱한 상상을 나누죠. 여기서 주목할 건 버닝엠의 화법입니다. 왼쪽 페이지는 할아버지의 과거 기억이 담긴 옅은 드로잉, 오른쪽 페이지는 현재의 공유를 담은 유색 수채화입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자신의 삶을 강요하지 않고 손녀는 할아버지의 쇠약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서로의 여백을 존중하며 그저 곁에 머뭅니다.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빈 의자, 그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건 슬픔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다음의 또렴 같은 무수한 대화와 기억들이죠. 눈에 보이던 배는 뒤집혔을지 몰라도 두 사람을 잇던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은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건피 아저씨의 넉넉함과 우리 할아버지의 다정한 여백,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은 결국 있는 그대로의 수용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혹시 오늘 가족과 사소한 말다툼으로 배가 뒤집히지는 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건피 아저씨처럼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며 다음에 또 같이 놀자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서로의 빈틈을 억지로 채우려 하기보다 그저 곁에 앉아 바람을 느껴보세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의 배에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고 언젠가 올 빈 의자의 시간을 위해 오늘의 추억을 정성껏 칠해가는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너와 함께라서 참 좋다 하는 눈인사 한번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때로는 백마디 말보다 곁에 있어주는 온기 한 자락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존 버닝엠이 우리에게 남긴 그 온기를 음악으로 이어가 봅니다. 성시경의 두 사람 들으시면서 각자의 배에 타고 있는 소중한 얼굴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기는 당신의 영혼에 한 폭의 그림을 걸어두는 자라섬 그림책 인문라디오입니다. 성시경이 부릅니다. 두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른 누군가가 있었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전화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천 권의 책이 쏟아져 나오고 화려한 그래픽 그림들이 가득한 오늘날에도 50년 전, 60년에 나온 존 버닝엠의 투박한 그림책들이 여전히 꾸준한 인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고전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그의 그림은 숨구멍 같거든요. 요즘 그림책들이 꽉 짜인 고화질 TV라면 버닝엠의 그림은 비 온 뒤 촉촉하게 젖은 덜 세련된 우리 동네 골목길 같아요. 그의 번진 수채화와 삐뚤빼뚤한 선은 완벽함을 강요받은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금 번져도 괜찮아. 선을 좀 넘어가면 어때? 그게 진짜 내 모습이야. 이 아날로그 감성이 디지털 피로에 지친 우리를 다시 서점 앞으로 불러 모으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세대를 건너뛰어 할머니와 손주가 같은 그림을 보며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버닝엠이 가진 최고의 시장 가치이자 현대적인 매력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부모님들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이들과 대화할 때 가끔 벽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존 버닝엠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들을 아주 날카롭게 하지만 다정하게 짚어줍니다. 그의 책 지각대장 존을 보면 아이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는 어른의 모습이 나오죠. 인문학적으로 보면 이건 아동 중심주의의 실현입니다. 애들이 뭘 알아가 아니라 아이의 세계는 어른의 세계보다 훨씬 넓고 깊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교육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와 존 버닝엠의 책을 보실 때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와, 보르카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엄마라면 조금 무서웠을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먼저 건네보세요.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마음의 여백을 나누는 교육, 버닝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요? 이제 존 버닝엠의 작품 세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존 버닝엠은 어린이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권위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그림책에 담아낸 작가입니다. 또한 여러 그림책 작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특히 환경, 동물권, 아동의 시각을 존중하는 작품을 만든 작가들이 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작품 속에서 드러내고 있답니다. 존 버닝엠은 영국 내에서는 헬렌 옥슨버리,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 같은 동시대 작가들과 교류하였습니다. 특히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사회적 문제를 그림책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오늘날 그림책 작가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존 버닝엠의 삶과 예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그의 아내 헬렌 옥슨버리입니다. 곰사냥을 떠나자로 유명한 분이죠. 두 분은 부부이면서도 서로의 화풍에 간섭하지 않고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예술적 동지였습니다. 버닝엠이 거친 선과 철학적 사유를 담았다면 옥슨버리는 더 부드럽고 일상적인 따스함을 그려냈죠. 또한 존 버닝엠의 작품에 담긴 철학은 어린이를 계몽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감정과 상상을 존중했고 환경, 권위주의, 가족, 동물권 등 사회 문제를 그림책으로 표현했으며 표현 기법은 자유롭고 실험적인 그림책, 간결한 언어로 요약할 수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존 버닝엠이라는 한 거장의 손을 잡고 우리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보르카와 심프, 엘버트와 에드와르드를 차례로 만나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은 그의 여백 속에서 혹시 여러분만의 답을 조금은 되찾으셨을까요? 버닝햄이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화려한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아이답게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기꺼이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이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선물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버닝햄의 그림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선물은 우리 할아버지의 비어있는 의자를 보며 추억할 수 있는 함께한 시간과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에서 말썽쟁인 서로를 향해 건네는 다음에 또 뱃타러 오렴이라는 다정한 초대였습니다. 이제 방송이 끝나고 돌아갈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이름의 그림책에는 어떤 선들이 그려지게 될까요? 그 선이 조금 비틀어져도 괜찮습니다. 색칠이 경계를 넘어가 번져도 그것대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존 버닝햄의 그림책의 세계 어떠셨나요? 시장이 변하고 교육 트렌드가 바뀌어도 우리가 여전히 그의 그림책을 챙겨보는 이유는 그가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은 여백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백은 외로운 보르카가 쉬어가던 숲이고 할아버지와 손녀가 나누던 침묵의 시간이며 오늘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채워가야 할 사랑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의 손을 가만히 잡고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고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맙다고 속삭여 주세요. 자라섬의 물결이로 버닝햄의 수채화 번짐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여기는 당신의 영혼에 한 폭의 그림을 걸어두는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주제로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시대를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이다. 이 문장은 버닝엠이 평생에 걸쳐 작품을 통해 영국 사회에 던진 가장 강력한 철학적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림책 작가 존 버닝엠의 세계를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아이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림책은 아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잊고 있던 마음을 다시 찾게 해주는 아주 조용한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한 권의 그림책을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안에서 어쩌면 어린 시절의 나를 그리고 지금의 나를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6월엔 그림책 작가 레이먼드 브릭스의 그림책을 가지고 더 푸르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상상력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를 진행한 그림책 활동가 박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더하거나 덜하지 않아도 온전한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오롯한 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우입니다. 노른자를 쏙 뺀 흰자 두 알, 컵 시리얼, 멸균 아이스크림, 전보 도시락. 혹시 이런 제품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이름만 들어봤지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가뜩이나 환경오염 문제도 있는데 저런 제품이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노른자를 뺀 달걀 흰자는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여야 하는 사람들이나 항암 중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컵 시리얼이나 멸균 아이스크림도 면역력이 약해서 일반 식품을 조심해야 하는 환자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라고 하네요.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전보 도시락은 면이 8개나 되는 제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소방관처럼 바쁜 현장에서 짧은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낯설어 보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수 요건이 되기도 하죠. 이런 선택지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우리가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인권은 서로의 몸에 필요한 서로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과 다 있습니다. 6월 3일에 있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조건을 고민하는 일꾼들이 더 많이 선출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첫 곡은 신나는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세븐틴의 같이 가요 띠입니다.

0: 이번 코너는 우리 주변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 소식들을 잠깐 들여다보는 오후 잠깐 뉴스입니다. 오늘은 문윤아 선생님이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봄날을 동경하지만 가벼워질 주머니가 부담스럽기도 한 문윤아입니다.
0: 5월을 맞아 주머니 걱정을 하고 계시군요.
1: 네. 개인적으로는 가족의 생일도 함께 있어서 지출이 상당히 크거든요.
0: 네.
1: 가족 행사가 많은 5월인지라 청취자분들께 살짝 엄살을 부려봤습니다.
0: 네, 방송 들으면서 나도인데 하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마음 깊이 다가올 수 있는 소식들을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1: 네, 따뜻해야 할 5월이지만 우리 사회 곳곳의 그늘을 인권의 시선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0: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1: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아이들과 놀이공원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0: 네.
1: 최근 놀이공원의 유료 우선 탑승권인 매직패스를 두고 상대적 박탈감 논란이 뜨겁습니다.
0: 네.
1: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모님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한 시간 동안 줄을 서 있는데 매직패스를 쓴 사람들이 가로질러 가는 모습을 보며 아이가 엄마, 저 사람들은 왜 새치기에? 라고 물었다고 해요.
0: 네.
1: 부모로서 무능력해진 것 같아서 미안하고 울적했다는 고백이었죠.
0: 네, 그 상황에 놓인 부모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후에 그 글이 기사화됐고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이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시장 논리가 당연하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고 들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기사의 댓글은 대부분이 기사 속 아이의 엄마의 생각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0: 네.
1: 그럼에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는 차례를 지키라고 배우지만 사회에는 돈을 더 내면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도 존재하죠.
0: 네.
1: 놀이공원의 매직패스 역시 그런 구조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이것을 단순히 새치기의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돈이 시간과 경험의 순서를 바꾸는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지점이죠.
0: 네.
1: 비즈니스석, 프리미엄 멤버십, 의료 접근의 차이 등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이죠.
0: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새치기 이런 표현을 써버리면 단순하게 개인의 도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네, 염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놀이공원의 매직패스 같은 편리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돈을 더 내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은 같은 공간 안에서 누군가는 빠르고 그리고 누군가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험이 자연스럽게 나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사회의 규칙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0: 네, 돈을 더 낼수록 덜 기다리게 하는 사회, 편의를 더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회의 규칙을 배우게 되는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는 듯 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일까요?
1: 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눈물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0: 네.
1: 해외로 아이를 강제 송출당한 피해 친모 다섯 분이 처음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분들은 내 아이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약탈가 나간 것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일이 어버이날에 있었기에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기사였어요.
0: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1: 한 어머니는 1993년에 출산 직후에 병원에서 아픈 아이를 데려간 뒤로 다시 만나지 못하고 입양기관으로부터 아이가 죽었다는 말만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고 알고 보니까 아이는 미국으로 강제 입양된 상태였고 심지어 그 딸이 소송을 통해서 한국 성씨를 회복한 지 하루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슬픈 소식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셨대요.
0: 네.
1: 또 다른 어머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남편을 잃고 생활고 때문에 보육원에 임시로 두 아들을 맡겼었는데요.
0: 네.
1: 석 달 뒤에 가보니 자신이 하지도 않은 가짜 서명이 적힌 서류와 함께 아이들이 이미 프랑스로 입양가고 없었다고 해요.
0: 네, 자식의 생사도 모른 채 가슴을 주워 뜯었어야 했을 어머니들의 한해에 대해서 상상조차 안 됩니다. 국가가 앞서서 아동을 수출이라도 하는 것처럼 내보내던 그 시절의 비극이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네요.
1: 그렇죠. 그동안 입양 당사자인 아이들의 신청은 많았지만 부모들이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0: 네.
1: 이분들은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와 피해 어머니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입양 기록 열람을 거부하는 기관들의 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 네.
1: 기록이 없다는 것은 합법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조작과 은폐의 흔적일 수 있다는 지적을 우리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라봅니다.
0: 네,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국가가 못다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응답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식은 조금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뉴스라고 들었는데요.
1: 네, 5월 가정의 달에 서로를 돌보는 부부의 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눈물겨운 소식입니다.
0: 네.
1: 최근 경기도 고양시의 한 빵집에서 80대 할머니가 단팥빵 5개를 훔치다가 붙잡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0: 네.
1: 알고 보니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20년간 지병을 앓아온 남편을 홀로 돌보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계셨고 남편이 단팥빵을 너무 좋아해서 먹이고 싶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0: 네, 병든 남편에게 단팥빵 한 조각을 먹이고 싶었던 할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후에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1: 네, 경찰의 대처가 참 따뜻했는데요.
0: 네.
1: 무조건 처벌하는 대신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겨 즉결심판으로 감경조치를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할머니가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연계까지 해주었고요.
0: 네.
1: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되 생계형 범죄나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0: 네. 소외된 노인 가구의 돌봄 문제 그리고 빈곤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세심한 관찰,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희망적인 소식이었네요. 네, 오늘은 문은아 선생님과 함께 매직패스 논란부터 해외 강제 입양 피해 친모들의 눈물 그리고 단팥빵에 얽힌 할머니의 이야기까지 세 가지 인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가족의 소중함과 동시에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껴봅니다.
1: 네, 돈으로 기회를 사는 것이 당연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칠 것인가, 국가가 외면한 가족의 해체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곁에 빈곤한 이웃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 모두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되어 있죠. 사랑이 넘치는 5월이 내 가족의 안녕을 넘어 내 주위 사람들의 인권까지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문윤아 선생님과 함께 오후 잠깐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오후의 다른 시각 오후가 보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때로는 다른 관점으로 때로는 조금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 오후가 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신영 책일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강력 범죄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역시 같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의 주제는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로 정해봤습니다. 최근에 다시 사형제도 논의가 커지는 이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범죄나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서 사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강한 처벌이 범죄 억제에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친 거죠.
2: 네, 이런 주장들이 적지 않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도 합니다. 특히 강력 범죄 사건이 반복해서 보도될수록 사회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하는 거 아니냐? 범죄자 인권보다 선량한 시민 보호가 먼저다 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고요. 그 흐름이 사형제 유지 주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실제로 강력범죄 사건이 반복돼서 보도되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잔혹한 범죄가 반복해서 보도되면 시민들의 충격과 불안이 역시 커지는데요.
0: 네.
1: 그 배경에는 법과 제도가 시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 역시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막상 사형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제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게 되더라고요. 먼저 사형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2: 네, 사형 제도는 생명권을 완전히 약탈하는 형벌에서 생명권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0: 네.
2: 국제사회에서는 초기에는 제한적으로 사형을 허용하는 입장이었다가 지금은 사형 폐지를 인간 존엄 실현으로 보고 폐지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 예,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는 국민의 법감정,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위헌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형은 다른 생명이나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하거나 집행을 중단하고 있고 사형 폐지가 보편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면서요?
1: 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0: 네.
1: 사형 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 집행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입법을 통한 공식적 사형 폐지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0: 네, 사형제 폐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가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입니다. 인권에서는 국가 권력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매우 소중하게,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바라보는데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세계 사형 폐지의 날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네,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은 세계 사형 반대 연합이 제정한 날로 매년 10월 10일 전 세계에서 사형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사형 반대 연합은 2002년 설립되었으며 2023년부터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국제 앰네스티 같은 인권단체들은 사형 현안 보고서 발간과 폐지 운동을 통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1977년에는 사형 폐지 국가가 16개국에 불과했지만 지금의 국제사회는 사형을 인권 침해로 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사형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가입할 때는 사형 폐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고요.
0: 네, 사형 제도는 국가가 법에 따라서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죠. 인간의 생명을 직접 앗아간다는 점에서 인권과 윤리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사형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오래 이어져 왔는데요. 사형 제도 유지 입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의 입장에서 네. 피해자를 존중을 해야 하고요. 강력 범죄를 억제하고 네. 응보적인 정의 실현 같은 이유들을 먼저 주장을 해야 합니다.
0: 네.
2: 그중에서 가장 먼저 사회 안정권을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위험한 범죄자는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그 시민들이 안전하다라는 것이고요. 연쇄살인 사건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 살인 사건, 이상 동기 범죄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우리나라에서 유영철이나 강호순이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이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0: 네.
1: 여러 명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은 범죄자에게 단순한 징역형만으로 충분하냐는 질문이 활발하게 제기되었죠.
0: 네.
2: 네, 그런 점에서 사람의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은 범죄자들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겼는데 가해자가 살아있다는 현실 자체를 견디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 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해자의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가라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사회에서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0: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사형제도가 일종의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는 입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 선을 넘은 범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형제도의 반대인 사람들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제가 범죄 억제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판결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도 그 근거로 들고 있어요.
2: 네, 특히 인간의 생명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국가가 처벌의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직접 박탈하는 권한까지 갖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 이러한 생각은 근대 인권 사상의 형성 과정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죽음이란 사회의 안정과 체제 유지에 있어 정말로 필요하고 유용한 형벌인가? 이 이야기는 18세기 이탈리아 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에서 주장한 말입니다.
0: 네.
1: 그는 또한 도대체 어떤 법에 근거하여 인간이 같은 인간을 죽일 수 있도록 허가받는다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며 사형제의 정당성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2: 네, 베카리아는 특히 사형이 범죄를 막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 유럽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후 볼테르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도 사형제 폐지론을 지지하게 됩니다.
0: 네,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주장에 공감한 사람들이 철학자들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인데요.
0: 네.
2: 당시 토스카나의 대공작 레오폴트 2세는 1786년 세계 최초로 사형제를 폐지한 군주가 되었고요. 오스트리아의 조제프 2세 역시 사형제 폐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 이후 세계 여러 나라들도 점차 사형제를 폐지하기 시작했는데요.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는 1863년에 세계 최초로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어 1867년에 포르투갈이, 1870년에 네덜란드가 같은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0: 네. 사형제를 폐지한 군주가 따로 있고, 그리고 사형제를 국가 단위에서 폐지한 게 또 따로 있군요.
2: 네. 우리나라에서도 인혁당, 재건희 사건처럼 국가 권력이 무리하게 사형을 집행을 했고요. 훗날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0: 네.
2: 이 예는 사형 제도가 국가 폭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경고로 자주 언급되고 있기도 하고요.
0: 네.
2: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1심 판결 이후에 결백하다고 밝혀진 사형수의 숫자가 1973년 이후 20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0: 네.
2: 이는 사형제 폐지론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0: 지금 저희는 오후가 보다에서 사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 아이의 한숨 들으면서 청취자분들도 한숨 돌려보시죠.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력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다시 커지곤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분노와 함께 사회가 결국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는 시민들의 불안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강력 범죄의 사건이 반복될수록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를 막지 못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을 하면서 국가가 결국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1: 이런 감정은 때로는 사형제 강화 요구를 넘어서 사적인 보복까지 용인하는 정당화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2: 저는 법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믿고 싶어요.
0: 네, 저도 그래요.
2: 아마 많은 시민들도 저나 선생님처럼 느끼실 것 같은데요.
0: 네.
2: 그래서 법이 범죄를 막지 못했다고 여겨질 때 나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순한 실망을 넘어 깊은 분노와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사적 보복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그런 흐름과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에서 신상을 공개하거나 범죄 혐의자를 찾아가 보복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콘텐츠들이 인기를 끄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 저도 이런 콘텐츠를 흥미롭게 즐겨보거든요.
0: 네네.
2: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일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소문이 퍼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0: 네.
2: 실제 범죄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함께 공격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분노가 법과 절차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순간 또 다른 폭력이 생겨날 위험도 커지게 되는 거죠.
0: 네, 결국 법을 믿지 못할수록 또 다른 폭력이 생기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복수 감정이 정의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1: 네, 범죄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처벌이 개인의 감정이나 즉각적인 응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죠.
0: 네.
1: 법과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는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갖는 이유도 바로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0: 네, 현대사회에서 형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보다는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2: 현대의 형벌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기본적으로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묻되 인간의 생명 자체를 국가가 쉽게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 속에서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사형보다는 징역형처럼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형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네,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징역형이나 보호관찰, 접근 금지, 사회봉사 명령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처벌을 통해 책임을 묻는 동시에 다시 사회 안에서 살아갈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려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결국 사형제도 폐지 논쟁은 단순히 처벌을 강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인간의 생명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군요.
2: 그렇습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은 인권을 일부 제한하지만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일정 기간 이동의 자유나 생활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과 가치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처벌 이후 다시 사회로 돌아와 살아갈 기회와 변화의 가능성을 남겨둔다는 점에서 생명을 박탈하는 처벌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자유는 회복될 수 있지만 생명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한번 집행된 사형은 어떤 방식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데요.
0: 네.
1: 네, 그래서 많은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면서도 생명은 보존하는 무기징역이나 종신형 같은 대체 제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1: 네,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0: 네.
1: 첫 번째,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라는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생명도 가해자의 생명도 가볍지 않다. 범죄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하지만 한 인간의 생명을 가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동시에 가해자 역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존엄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 가치입니다.
0: 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라는 원칙이군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뭘까요?
2: 네, 국가 권력은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처벌 권한이 강할수록 오남용의 위험이 역시 커질 수 있는데요. 국가는 질서 유지와 시민 보호를 위한 처벌 권한은 가지지만 그 힘이 지나치게 커지면 잘못된 판단이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생명을 박탈하는 권한은 한번 행사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형벌권은 반드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중하고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0: 네, 국가 권력이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형 제도의 찬반을 결정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하자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세 번째 원칙은 뭘까요?
1: 네, 세 번째, 피해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단지 강한 처벌을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변 보호, 치료를 지원하고 경제 지원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0: 네, 피해자 보호에 대한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2: 네, 네 번째는 형벌은 순간의 분노를 그대로 되갚는 수단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 안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분노는 충분히 이해되어야 하지만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일수록 더욱 냉정하고 엄격한 기준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0: 네, 설명해 주신 이유들을 듣다 보니 사형제 존폐를 결정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출소 이후에 재범률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이런 질문들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인권의 관점에서 형벌은 단순히 응징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사회의 안전을 지키면서 국가가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가를 계속 질문하게 만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2: 사형은 형벌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2: 하지만 실제로 한 사회의 안전은 그보다 훨씬 이전 단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체계와 반복되는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꼼꼼하게 만드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0: 네, 강력범죄 앞에서 분노와 무기력감을 느끼는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마음인 듯합니다. 다만 우리가 느낀 그런 감정들을 어떤 제도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1: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은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처벌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이라는 원칙을 어디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2: 범죄를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는 요구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완전히 다른 방향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회, 국가 권력이 신뢰받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형제 논쟁은 결국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은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사형제도에 대한 논쟁, 그리고 법과 인권의 문제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한 처벌은 때로 가장 분명한 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남게 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방송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책일진 서신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인권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오 랜덤 박스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허진 선생님과 함께 특별한 시집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집으로 간다라는 제목의 시집입니다.
3: 안녕하세요. 허진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시집은 소년 법원과 회복센터를 거친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0: 네.

0: 이 시집이 출간된 계기가 그 다시 살아갈 기회를 고민한 결과와 다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집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세요.
1: 네,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이야기인데요.
0: 네.
1: 여기서는 비교적 사안이 무거운 청소년들에게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에 심층 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시기 동안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거나 생활 습관 조정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겐 공동체 생활과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0: 네.
1: 청소년들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죠.
0: 네. 요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돼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1: 그렇죠. 2024년 여름에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의 류기인 부장판사가 회복센터 청소년들과 함께 찾아오는 평산책방 프로그램을 참여했는데요.
0: 네.
1: 여기에 박성호 시인이 함께 하게 됩니다. 책방을 둘러보고 읽고 싶은 책을 선물도 받고, 그리고 시인을 직접 만나고요. 이후에 시를 쓰게 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과 상처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0: 네, 시를 쓰면서 너의 이야기도 같이 있다, 이런 걸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존중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삶을 표현할 권리를 누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요.
1: 네,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동안 많은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말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문제아라고 불렸고, 빙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만 기억됐으니까요. 그러니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특히 박성호 시인이 청소년들의 이름을 한명한명 불러주면서 시를 낭독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0: 네.
1: 이름을 불린다는 건 존재를 인정받는 일이잖아요.
0: 존재를 인정받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회복의 시작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경험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 저는 시집 제목부터 참 마음에 남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간다. 마치 긴 하루를 끝내고 돌아가는 말 같기도 하고, 안식을 찾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0: 집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단순하게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 안에는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존엄하게 존재할 권리가 같이 들어있는 그런 조건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래서 시 속의 집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배제되지 않고 상처 입지 않을 수 있는 자리 말이죠.
0: 네.
1: 특히 저는 이 시집에서 나온 돌아간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돌아간다는 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향한다는 뜻이잖아요.
0: 네.
1: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장되어야 할 인권도 결국 안전한 삶의 자리로 돌아갈 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그래서 인권의 시선으로 본다면 여러 이유로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벗어난 사람들이 있을 때 당신도 여기 함께 살아갈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떤 시들인지 더 궁금해지네요. 청소년 시인들의 시를 청취자분들께 몇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시는 윤혜정 시인의 가만히입니다.
0: 네.
1: 눈을 떠졌고 숨은 쉬어졌고 그게 다다. 짧은 시지만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이 시가.
0: 네.
1: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정서적인 안전이잖아요.
0: 네.
1: 아이들도 불안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삶이 버거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얘가 무슨 걱정이냐 하고 말하잖아요.
0: 네.
1: 하지만 이 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벅찬 날이 있다고요.
0: 저는 그 시를 듣고 살아있으니까 살아가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어쩌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회복이라는 것은 오늘도 내가 무사히 살아냈다는 감각이 깨어날 때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는 어떤 시일까요?
1: 권해찬 시인의 시 부부싸움입니다.
0: 네.
1: 부부싸움. 아버지가 아침에 일을 하러 갔다. 저녁에 술을 먹고 길바닥에서 잤다가 어머니가 데리고 왔다. 집에 와서 서로 눈빛이 달랐다. 갑자기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날아차기를 했고, 아버지는 물을 담아서 어머니 얼굴에 뿌렸다. 이걸 본 아이들은 무서워서 의자 뒤에 숨었다. 근데 어머니는 짜증나서 국자를 들고 와서 아버지는 도망갔다.
0: 가족 폭력의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네요. 술에 취한 아버지, 싸우는

0: 부모 그리고 의자 뒤에 눕는 아이들.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운 두려움까지도 시 안에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가정폭력은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아이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0: 네.
1: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에게는 폭력 없는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집 안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합니다.
0: 그런 의미에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청소년 회복센터 같은 시스템을 갖춰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처벌만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한 일상을 다시 배우는 공간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1: 이번에는 윤다은 시인의 시 못된 딸의 한 부분입니다. 아빠는 해군이고 얼핏 보면 평범한 가정인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서로에게 화살을 쏠까? 가족끼리 근사한 외식 한번 못하고 서로 탓만 하기 바쁠까? 근사한 양복에 근사한 원피스를 입고 삐까뻔쩍한 승용차에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사는 애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가족끼리 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오늘 하루 어땠냐는 그 식상한 말 한마디가 부럽다. 내가 그런 가정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정말이지 난참 못된 딸이다.
0: 흔히 어른들은 아이들이 비싼 거, 좋은 집, 좋은 차를 부러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함께 밥 먹는 시간을 원하고 있다라고 시인이 우리에게 말해주네요.
1: 네. 청소년 인권은 관심받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을 권리이기도 합니다. 시속 청소년은 스스로를 못된 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0: 아이들이 가장 자주 듣고 싶은 말이 아마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들진 않았어? 내 잘못은 아니야. 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1: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0: 네.
1: 나는 오늘도 좋아하는 연예인 굿즈를 산다. 인형, 포토카드, 가방 등등. 그 연예인에 관련된 걸 산다. 이 모습을 본 지나가는 엄마가 하는 말. 이 사람이 너에게 밥 먹여주니?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먹여줄 겁니다. 그렇게 사다 보니 돈은 영원. 아, 망했다.
0: 네, 재미있는 시네요.
1: 네, 희효 시인의 시 덕질입니다. 읽다 보면 웃음도 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0: 네, 우리에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청소년들에게도 무언가를 좋아할 자유, 취향을 가질 자유가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인권은 단지 보호받는 권리만이 아닙니다. 즐거워할 권리, 자신만의 세계를 가질 권리도 포함이 되는데요. 누군가에게 덕질은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작은 숨구멍일 수도 있으니까요.
0: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시는 어떤 시인지 궁금합니다.
1: 김동연 시인의 봄입니다. 봄이 왔다. 따뜻한 봄이 왔다.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왔다. 봄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 꽃도, 나무도, 온 세상도. 저에게는 짧은 시인데도 이상하게 울림이 큰 시였어요.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간에도 결국 봄이 왔다는 시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아이들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보호 대상 이전에 존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0: 오늘 소개해 주신 시들을 들으면서 결국 사람에게 중요한 건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이야기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배워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삶이든 기록될 가치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존엄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 네, 실제로 회복센터를 거친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책을 읽고 시를 쓰고 이름을 불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낭독하는 경험, 그런 시간이 한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겠죠.
0: 네.
1: 관계와 공감, 문화와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네요.
0: 네. 이제는 집으로 간다 속에 청소년 시인들은 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폭력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외로움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청소년 인권이란 결국 한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 시집 이제는 집으로 간다는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돌아갈 집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집이 되어주고 있는가? 인권은 누군가가 안심하고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0: 네, 우리는 때때로 청소년의 실수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텨왔는지는 잘 보지 못합니다. 실수한 사람에게도 흔들리는 청소년에게도 다시 살아갈 기회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허진희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르타놀이에서는 사형제도 이야기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쓴 시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쩌면 전혀 다른 주제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이야기 모두 결국 같은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누군가는 분명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외면할 수도 가볍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사회는 단지 처벌만으로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위에서 그 사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못된 딸이라고, 아 망했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봄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청소년 시인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너무 빨리 닫아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고통도 사회의 불안도 분노도 모두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끝까지 고민하려는 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르타놀이에서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 하나쯤 남겨볼까 합니다. 사람은 과연 한 번의 선택으로만 정의되는 존재인가?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가능성은 어디까지 허락될 수 있는가? 오늘 방송의 마지막 곡은 포레스텔라의 그리고 봄을 골라봤습니다. 오늘도 오르타놀이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의 사단법인 전북인권교육연구소 그리고 저는 김지영이었습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 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예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 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일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일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이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이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 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치사 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0: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해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적극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1: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0: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 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 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런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일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일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이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이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 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카 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세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6: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 도시는 무엇으로 구성될까요? 집과 상점, 도로 같은 공간들이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사실 그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도시는 곧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거대한 그릇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4년마다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전주라는 배를 이끌 선장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봐온 선거방송은 어땠나요? 상대를 깎아내리는 공방이나 화려한 포장지로 쌓인 공약 나열에 그치곤 했습니다. 정작 우리가 보고 싶은 후보자의 진면목은 가려지기 일쑤였죠. 오늘 도시 이야기는 그 포장지를 과감히 벗겨보려 합니다. 선주인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으려는 이들이 과연 어떤 도시 철학을 품고 있는지 담백하게 그 속내를 들어보겠습니다. 굳이 전쟁일 필요도 겹겹의 치장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의 4년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지 그 본질에만 집중하는 무대를 시작합니다. 지방선거 특집 시장 후보가 생각하는 전주를 안주삼아 오키포차 지금 문을 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참 많이 설레고 또 한편으로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희 진보당 전주시장 후보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반갑습니다. 전주시장 후보 강성희입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0: 화려한 양력 소개는 생략할게요. 대신 본인께서 직접 전주시민과 청취자분들께 인간 강성희는 어떤 사람인지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일단 거리에서 시민분들을 만나면 생각보다 젊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72년생이고 쥐띠입니다. 20살 되던 91년도서부터 학생운동을 시작했고 12년 동안 학생운동을 하고 나서 이곳 전주에 왔습니다. 전주에 와서는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면 노동운동을 주름잡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현대자동차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대자동차 못 들어가고 하청업체에 들어갔습니다. 하청업체에 들어갔는데 일하다 다치면 다음날 잘려야 하는 현실이었어요. 지금은 다 산재처리를 해주는데 그래서 우리도 산재처리해줘라 라는 요구를 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10년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해고도 3년 8개월 동안 해고 생활했고 그리고 손배 가압류도 30억 맞았습니다. 그렇게 10년 싸워서 정규직이 됐고 정규직 생활 몇 년 하다가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쓰러지는 거 보면서 택배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회사를 때려쳤죠. 그리고 나서 급작스럽게 23년도에 전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돼서 국회의원 생활을 1년 했고 윤석열에게 입틀막당해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주시장 후보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0: 네, 그 후보님이 현대자동차를 꿈꿀 때는 이미 그 시기에는 정규직으로 입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것 같아요.
1: 네, 그랬죠.
0: 네, 그래도 참 훌륭하신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느낌은 어땠는지 그리고 남은 기간은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시민분들 많이 만나는데 만나면 일단 그런 얘기합니다. 아, 정말 인물은 강성희야. 역시 강성희가 제일 나사. 그런데 당이 그래서 색깔만 바꾸면 참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 이번에 민주당 안 찍어 나 이번에 바꿀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파고가 어디까지 높아질지 사실 되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도지사 선거에서의 어떤 이런 파행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더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냐 했는데 여론조사로 놓고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민심이라는 것이 뭘까 대단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민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도지사 그 김관영 도지사가 하루아침에 제명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는 시민들 얼굴을 보기가 전 되게 두려웠어요. 아,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출될까? 그런데 결국 민주당은 하루아침에 전라북도 최고의 권력자를 제명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민심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 민심에 얼마나 더 잘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0: 그래요. 그 지금 도지사 선거가 갈수록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전주시장에 도전하신 강성희 후보님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전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전주의 정체성을 두고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죠. 전통문화, 예술. 맛의 도시라고도 하는데 어떤 이들은 높고 빠른 도시 대신 낮고 여유 있는 도시를 전주의 강점으로 꼽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를 답답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전주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강점이든 단점이든 후보님이 바라는 전주의 진짜 얼굴이 바라보는 진짜 얼굴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1: 질문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고민을 그렇죠. 많이 했는데 전주는 저는 전라도라고 생각하고 전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도시가 전주죠. 그런데 전북과 전주는 일제 시기에는 쌀을 바쳤고 그리고 산업화 시기에는 사람을 노동력을 바쳤습니다. 우리의 전북의 아들딸들이 수도권으로 영남으로 일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민주화 시기에는 가장 먼저 피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요한 대통령 선거 등의 주요 선거에서는 민주정부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것이 전주 시민들입니다. 민주정부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기에서도 전주는 소외됐고 빼앗겼습니다. 코카콜라와 전매청, LH와 KCC 농구단도 우리는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기마저 뺏으려고 합니다. 전라도를 호령했던 6대 도시 전주 이제 전국 최하위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주는 이제 떠나가는 도시입니다. 전주 시민들이 한 달이면 1,000명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죠. 그런데 이런 전주와 전라북도에도 기회가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차 산업 시기, 3차 산업 시기까지는 전주가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뭐 우리는 생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 시기에는 전기가 생명입니다. 반도체와 AI는 전기가 있으면 흥하고 전기가 없으면 망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전북에는 재생에너지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고 이 기회를 어떻게 잘 준비해서 맞이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말씀 좀 그 정리해 보자면 일제로부터 뭐 여러 가지 좀 힘겹고 고난을 거쳐 왔는데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민주 정부의 어떤 주한 정치적 기반이었지만 여기에서 어떤 뚜렷한 그 활로를 찾지 못하고 활력을 좀 잃어가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전기라는 것들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에서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은 뜻이신가요?
1: 그렇죠.
2: 네.
1: 그러니까 이 전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새만금의 반도체 팹을 유치할 수 있냐 없냐 대통령도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용인에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엊그제 지금 발표된 것이 송전탑 세우는 것을 일단 잠정 중단하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발표도 뭐 나왔다고 하고 이런 거 보면 이제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준비를 하고 있냐? 그냥 그 기회가 그냥 오진 않아요. 예를 들면 지방선거에서 한참 이슈가 되어야 할 것이 저는 용인 반도체를 새만금으로 가져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국 어떤 선거에서도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수도권에서도 표를 받아야 하거든요. 여기 전북에서는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수도권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들을 먹여 살릴 미래의 먹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더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는 사람 지금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저희라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주 정치인들이 많죠.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전주를 키우고 전라도를 호령하는 정치인은 제가 보기에는 안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요. 올해 전주시가 예산 많이 따왔다고 또 막 자랑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예산은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우범기 시장은 예산 많이 따왔다고 예산 폭탄 갖고 왔다고 자랑했지만 실제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대한민국 예산은 8%가 늘었습니다. 이웃 광주는 16%가 늘었는데 전주는 6%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 폭탄입니까? 평균 이하입니까? 평균 이하죠.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전주는 장관을 두 명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위원도 두 명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예산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예결위원장 네. 익산의 한병도 의원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됐죠. 전주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대통령도 호남을 잘 살게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지표도 제일 가난한 도시. 그러면 예산 갖고 와도 아무도 얘기할 사람 없는데 왜 안 갖고 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주는 잡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어디로 쓸까요? 여기에 안 쓰는 예산을. 전 대구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는 아직 안 잡은 물고기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경종을 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전주에도 예산도 오고 일도 하게 될 겁니다.
2: 정치적인 그 뭐 지지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그 돌아오는 것들이 좀 적은 부분을 그 예산을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그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전기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그 생각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대목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흔히 이제 우리가 도시와 관련해서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그 대립적 구도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개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한 측면에서는 도시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측면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모든 도시가 서울일 필요가 없는데 우리들은 다 서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도시만의 어떤 고유한 개성 이런 것들이 좀 경쟁력이 된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지속 가능성과 지역의 정체성을 두어서 이제 예를 들면 작고도 강한 도시 이런 것들을 그 모델로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후보님께서 이제 이 얘기들 바탕으로 따로 뭐 전주와 가장 어울리고 또는 모델로 삼을 만한 도시가 있는지 뭐 거론할 수 있다면 또는 그걸 좀 설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 아 저는 뭐 다른 도시를 설명할 네. 정도의 식견은 없고요. 네. 다만 김승수 시장 8년 동안의 개발이 많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우범기 시장으로 표출됐다고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우범기 시장이 막 이것저것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개발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측면이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 개발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냈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삶이 더 좋아졌다거나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면 대한방직 부지 개발하겠다고 온갖 특혜를 다 줬거든요. 그래서 이미 더 해줄 수 없을 만큼 시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줬는데 지금 삽도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에 뭘 하고 있냐면 버스 중앙차로제 BRT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중앙선에 있는 가로수들을 다 뽑아내고 있고 거기에 정류장을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BRT 자체가 선진국에서는 60년대, 70년대에 이미 했던 한물간 사업 아이템이기도 하고 이걸 한다고 해서 버스가 얼마나 빨라지냐면 4분 빨라진다는 겁니다. 4분 빨라지기 위해서 400억을 투입한다는 거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전주는 버스가 운송 수송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주 시민들의 90%는 다 자기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 10%를 4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반 차량들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 교통의 흐름을 더 방해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 네. 선전용으로 내가 개발자고 내가 했어라는 것을 네. 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그동안에 우리 길버 PD님께서 주구장창 외쳐댔던 답변을 좀 들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속으로 좀 후련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2: 아니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도시의 비전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아우 저도 그러니까 그 시장 후보님들이 이런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1: 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 후보가 나와가지고 야 그거 하면 안 돼, 중단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가
0: 그렇죠.
1: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예산이 지금 한 44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고 국비가 절반 들어가고 나머지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220억 정도를 시의 예산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주시 의회가 지금 준비하고 승인한 예산은 59억밖에 안 돼요.
2: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1: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본 예산으로 59억밖에 못했는데 추경으로 그러면 160억을 더 한단 말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의원들도 이걸 하면서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시장이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가? 아 이게 우리 전주시 시의원들의 어떤 현 모습인가? 만약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막았어야죠. 아 이거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더 안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주시장이 한다고 하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니까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또 이제 한 측면으로 보면 시민들은 뭔가 땅을 파헤치고 뭔가 그 중장비가 들어오고 또 도시 도로를 이게 활개를 치고 다니면 뭔가 우리 도시에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네. 기대가 있을 수 있죠.
2: 방금
0: 그러니까
2: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뒷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그 문제인 것 같아서
0: 그런데
2: 이제 요를 정리를 해보자면 개발에 대한 그 필요성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어떤 형태의 개발이 되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그 궁금증이 좀 제시된다는.
0: 그래서 그 연동돼서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전주의 문제와 진단. 그 문제와 진단에는 리더십, 거버넌스가 포함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큰 틀에서 후보님께서 그러시는 전주의 미래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진단을 해봤으면 합니다. 현재 후보님이 인식하시는 전주의 가장 아픈 곳은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지방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전주가 당장 직면한 과제와 이를 돌파할 후보님만의 해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1: 제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고 했잖아요. 공장에서 일할 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치한다고 여기 전주에 나와서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제일 어렵고 힘들구나 이런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살려, 특히 전주는 할 게 없어요,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자영업으로 몰리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주에 제일 아픈 곳, 전주는 종합병원에 들어갈 정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정치가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도 해결하기가 어렵죠. 제가 또 공약으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1년에 600억에서 650억의 혈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시내버스가 나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점점 더 안 좋아진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회사들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나서서 이제 새로운 노선을 개발하고 새로운 버스를 들여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돈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셔요. 1년에 650억씩 주는 돈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상처를 자르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반창고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전주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다 결단력 있게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이 전주가 소멸이냐 아니면 부흥이냐의 갈림길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6월달 선거가 끝나자마자 중앙정부에서는 27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중심지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곧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전주시는 그리고 전북도는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뭘 준비할 건지가 필요하거든요. 공공기관이 여기에 오려면 정주 여건이 좋아야 합니다. 교통과 합리적인 주택이 있어야 여기에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죠. 혁신도시나 이런 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만 뭔가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지금 전북 정치권이 무슨 내란이냐 아니냐, 무슨 밥값을 대납했냐 안 했냐 이런 걸로만 지금 집중되어 있어서 민생 문제와 전주의 살 길을 찾아내는 것에는 지금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전주시장 선거에서만큼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도시학에서 그동안 많이 다뤄온 것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뭐 이를테면 금융도시 얘기를 했을 때 중앙정부가 지정해주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고 도시가 기반을 갖추고 그 수용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결국 그 얘기들은 그걸 담을 수 있는 정치의 몫이다. 근데 그 정치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준비하기보다는 어떤 독점적 구조에서 그 권력의 향배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 현상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이제 좀 이어서 그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아까 이제 BRT 문제나 그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전에 그 전 시장 김승수 시장의 어떤 거에 대한 반대 담론으로 우범기 시장의 개발 논리가 좀 힘을 얻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 시장의 어떤 벌목 사건이나 이런 것에서 드러나는데 시장의 그 어떤 방향과 그것을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는 이 거버넌스의 문제가 이 어떻게 밸런스를 갖춰가야 하는가 이게 좀 드러난 경우라고 생각이 돼서 이 후보님께서 만약 시장이 되신다면 그거를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어떻게 조화를 만들어야 할지 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장의 권한을 얼마만큼 내려놓을 거냐에 대한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결정 권한을 누구한테 줄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동안에는 협의체나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뭔가 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전주시 공무원들 입장에서 맞지 않으면 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토론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핵심은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 그래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결정한 바를 그래서 시장이 그걸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게 핵심인데 우범기 시정 4년 동안에는 이런 협의체 자체도 거의 대부분 다 없어졌고 설령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논의가 됐다 하더라도 시장 또는 주요한 공무원들의 결정을 넘어서지 못한 측면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거버넌스를 보기보다는 다른 측면으로 좀 보고 싶은 것이 전주를 누구나 다 변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버스 얘기도 했지만요. 예를 은행 얘기를 하면 전주시 1년 예산 2조 6천억을 다 어디에 맡기냐면 전북은행에 맡깁니다. 시금고가 전북은행이죠. 전북은행이 전주시 시금고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50년 하고 있습니다.
2: 한 번도 안 바뀌었나요?
1: 예,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북은행이 전주 시민들을 위해서 아, 정말 전주 시민들이 어려울 때 내가 좀싼 이자로 돈도 빌려주고 이러나요? 대한민국 최고의 예대 금리차로 이자 장사하고 있는 데가 전북은행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꿔야 할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아, 우리 전주 시민들에게 제일 좋은 조건으로 돈 빌려주고 우리 전주시가 맡기는 2조 6천억 이자에 대해서는 더 많이 우리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 은행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50년 동안 전북은행과 그동안 이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과의 관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변화라는 것은 그냥 시장이 자기 바꿉시다라고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강력한 저항에 아마, 부딪힐 겁니다. 근데 그때 시장의 힘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하거든요.
2: 결국 시민이네요. 네.
1: 시민들이 토론했더니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단다. 그러니 시장이 이걸 받아야 하지 않냐. 아,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이걸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시장의 권한을 축소해서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민들의 힘을 시장에게 몰아주는 게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약 제가 전주시장이 되면 전주시는 진보당 전주시장이 아닙니다. 전주 시민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영역이 정말 많잖아요. 뭐, 환경도 있을 것이고, 교통도 있을 것이고, 건설도 있을 것이고, 보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에서 다 그동안의 공무원들이 책상 안에서 논의하고 결정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전주시를 운영해 왔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주시를 바꿔나가자. 그래서 전주시를 바꿔나가는 사람은 강성이가 아니고, 우리 전주 시민이 바꿔나가는 거고, 전주 시민의 그 힘을 토대로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시민들의 힘을 시장에게 몰아주는, 뭐, 후보는 진보당에서 배출이 됐겠지만, 당선이 되면 전주 시민의 시장이지, 진보당의 시장이 아닌 건 맞는
1: 그럼요.
0: 말씀이죠. 굉장히 효율적인 거버넌스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길버 PD님이 짚어주신 내용도 우리 도시 이야기에서 가장 무게감 있게 다뤄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 거버넌스는 형식적인 틀은 갖췄지만 실상은 행정이 답을 정해놓고 시민을 들러리 세우는 정치로 장치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 한 사람의 의지가 이 구도를 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요. 우리 강성희 후보님께서 이 부분에서 아주 적절한 답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민들의 목소리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한 이야기 중 하나가 전문가나 행정은 시민들의 판단과 결정을 돕고 시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론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송도 차기 시장에게 전하고픈 시민들의 이야기를 모아봤는데요. 길버 PD님이 정리해서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 저희가 사전에 이런 그 시장 후보자들과의 대담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고 싶은 의견이나 묻고 싶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구글 통해서 했는데 많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좀 후보자님에게도 전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뭐 다 여기에서 소개할 수는 없을 거고 그중에 예를 들면 전주시는 어떤 방향으로 중심을 잡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의 질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4년 후에 바라는 도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 한 분씩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 그래요. 네. 질문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2: 네.
1: 글쎄요. 근데 아무튼 전주 시민들의 요구는 변했으면 좋겠다. 이대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변화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 하나하나에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왜 안 변했을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시장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행정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다 자기 영역에서 뭔가 내놓으라라고 하는 분들이 시장을 했는데 왜 안 바뀌었을까요? 그동안에. 저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기득권이 아니었어도 기득권에 순응하고 물젖어 갔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주는 정말 이 특별한 도시예요. 제가 어떤 시민들이랑 이제 이런 얘기하는 저런 얘기하는데 진보당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참 힘든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주는 나는 진보당 강성희를 지지하는데 이 내가 강성희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하기가 어려운 도시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만들어져 왔던 관계 속에서 넌 진보당 지지해? 라고 하면 뭔가 이단아 취급을 받거나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아파트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력서와 함께 민주당 당원 가입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전주는 아주 지금 전주시 60만 중에 민주당 당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19만 이렇게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확치는 않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일당이 독점하고 있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뭐 사회 모든 영역에서 다 이것이 하나로 완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진보당이 나와서 시장을 해보겠다고? 이건 참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리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나 이번에 바꿀 거야 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계시거든요. 아, 때가 온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가 온 건가? 이제 전주도 한번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온 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하고 있는데 관심 많이 갖고 지켜봐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네, 저희들의 그 취합했던 질문들을 총 그 포괄적으로 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좀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신다면 저희가 자막이라든가 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게 기회를 좀 준비를 해보겠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자면, 그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주관식 그 질문이었고, 이번에 객관식으로 전주시는 어떤 것들을 우선에 두고 가야 할까라고 이렇게 가중치를 두는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그 차기 시장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이것이 질문도 있었는데, 그것과 그 시장님께서 후보님께서 그 구상하는 것과 뭐 차이가 있었는지 아닌지 그 말씀 한번 좀 여쭤볼게요.
1: 그 거기서 보니까 네. 전주시가 꼭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서 무슨 막 뭐 경제를 막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화두는 공정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송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 다녀왔거든요. 거기 상인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송천동 농수산물 시장 한 가운데에 있는 도로, 엄청 넓은 도로가 있는데 다 선이 다 지워진 지 오래됐고 도로가 다 파헤쳐져서 다 포트홀 투성이고 그래서 여기서 또 오늘도 무슨 사고가 나서 크게 사람이 다쳤고 큰 사고가 계속 난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안 되겠냐. 이 도로를 좀 정비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전주에 속으로 아유 전주에 돈이 없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도로 정비하는데 얼마나 든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뭐 그분이 정확한 답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1억 2천 정도 든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억 2천이요? 엄청 싸네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도의원이 액자, 이끼 액자 하나에 5천만 원씩 해가지고 그걸 14개인가를 한 개 업체에 몰아줘가지고 6억인가를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쓰였다는 TV 보도가 있던데 1억, 절실하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이 1억 2천인데 한 도의원, 글쎄 그게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수의 계약의 의혹 으로 막 보도가 되는 것만 해도 6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전주가 돈이 없나? 아니면 예산이 줄줄 새나? 저는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어떤 수의계약의 문제점, 예산이 우리 시민들에게 쓰여지지 않고 다른 특정한 사람들에게 가는 문제,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래요. 그 균등한 발전이죠. 그러니까 그 새로 지어진 도시에는 엄청나게 계속 발전이 이제 더 가중되고 있고 낙후되고 그 예전 도시들을 뭐라 그러죠?
2: 뭐 구도심.
0: 구도심 같은 경우는 계속 쇠퇴해서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시장님이 되실 분이나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실 뭐 예비 후보자님들이 좀 그 우리 강성희 후보님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 똑같은 네. 자원이라 하더라도 그 목소리가 큰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무슨 민원은 잘 챙겨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방치되고 소외되고 이런 것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공정하게 임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네. 네. 네 아주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앞으로 시장님이 되신다면 이제 4년의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가올 4년에 집중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년 동안 뭘 하고 무언가도 만들어 보겠다고 욕심도 부리지만 시장 임기 4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은 이걸 했네라고 여겨지는 하나만 만들어도 대단히 성공하고 의미 있는 시장의 등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강성희 후보님이 4년이 되면 어떤 걸 이루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 균등한 발전, 지역 발전 뭐 이런 것도 좋고 해서 4년의 계획과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글쎄요. 아무튼 지금 아직 후보기 때문에 뭐 4년 동안 내가 이런 걸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김승수 시장 4년 동안 무엇을 뭘로 기억될까 사람들에게? 글쎄, 저는 잘 그냥 도서관
0: 도서관.
1: 뭐 이런 게 언뜻 이제 생각이 나고, 우범기 시장의 4년은 무엇으로 기억될까?
0: 벌목.
1: 버드나무? 뭐 이렇게 이제 기억된단 말이죠. 강성희가 만약 시장이 돼서 4년이 지나면 무엇으로 기억될까? 무엇으로 기억되게 할까? 근데 다른 어떤 것을 나는 할수 있어요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데, 이것만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잘한다고 하는 것이 소통 아닙니까? 그래서 타운홀 미팅하고 국무회의를 공개해서 뭔가, 아,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는구나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일을 저렇게 해왔어? 라고 하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정은 깜깜이 시정이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범기 시장 시절에 왜 BRT가 결정이 됐는지, 아니면 왜 건지산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지, 물론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요, 시민들이.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반대하시는 시민들은 도대체 그 소각장을 짓겠다고 하는 업체가 전주시에 어떻게 계획서를 내고 운영 계획서를 냈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안 알려줘요, 전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국가 기밀도 아니고 이게 공개된다고 해서 누군가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2: 그리고 어쩌면 마땅히 해야 될
1: 예,
2: 것이기도
1: 마땅히 다
2: 하잖아요.
1: 공개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딱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시민들이 몰라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걸 다 공개하면 시장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했을 때 객관적인 근거를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 될거 아닙니까? 이걸 두려워하는 거죠, 기존의 정치는.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공개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정말 국가적 기밀사항이 아니라면 다 공개하고 같이 토론하고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토론해서 결정해보자 라는 것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선되면 아무튼 35개 동을 다 다니면서 우리 시민들과 미팅도 하고, 또 전주시의 주요한 실국장 회의나 이런 것들은 뭐 가능하면 이렇게 유튜브라도 해서 공개하고, 또뭐 어떤 주요한 단체들,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달라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걸 공개해서 시민들의 힘을 키워주겠다. 이런 것은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기도 하고 해서 부연한 측면에서 그 말씀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BRT 얘기를 여러 번좀 언급을 하셨는데, BRT

0: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게 중요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려고 할때 그게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는 건지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판단을 시민들로부터 그래 우리 그렇게 선택하자라고 가야 되는데, 다 답은 자기들이 정해놓고 다그 정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 어쩌라고 하는 이런 양태를 그 바꾸겠다는 말씀이신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이미 공사하고 있는데 이제 어쩌라고, 더 이제 못해,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협박하는 거죠, 시민들을.
2: 그러니까 우리 그 강성희 후보님께서 시장 출마를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와 고심을 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보여서 참 만약에 이렇게 당선이 되신다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만 시켜도 사실 도시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굉장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 게스트를 초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시간이 굉장히 긴것 같은데 이게 말씀도 잘하시고 또 우리가 듣기에도 편안한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저기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노래 한곡 듣고 잠시 쉬었다.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전주시장 후보님이 신청하신 신청곡입니다.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1: 네, 방금 들으신 광고가 저희가 방송 때마다 그 말미에 강조하는 그 실제 광고 멘트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 저희는 시민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방송이고 그래서 남다른 의미와 역할이 좀 있다고 스스로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이 되시면 공동체 라디오에 이번처럼 나오셔가지고 여러 시정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여러 공무원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시를 통해서 이게 시민들로 하여금 충분하게 이해되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했는데 아까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저 그런 말씀을 주문처럼 좀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2: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성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전주 시정은 강성희 전주가 아니고 시민정부 전주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여기 와서 시민들에게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논도 드리고 또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성희가 하려고 하는 개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에 온갖 기득권이 아마 시장 주변에 온갖 다 둘러싸고 있을 텐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힘이 모아져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여기 나와서 또 만나겠습니다.
0: 네, 그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방송국이므로 공동체 라디오를 신경 써달라는 무언의 압박 같은 말씀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소통하는 시장, 알 권리를 충족하는 시민, 얼마나 멋진 도시입니까?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혹시 하시고 싶었는데 못다한 말씀이나 강조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어떤 마무리 말씀이 있으면 들어보고 마칠까 합니다.
2: 전주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열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도 나 이번에 바꿀 거야 라고 하는 목소리가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도 바꾸고 시의회도 바꿔야 합니다. 35명이나 되는 시의원들을 한 당에서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시의회에 올라오고 그리고 시정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살펴봐 주시고 특히 진보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정당입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바쁘신 와중에 틈을 내서 도시 이야기에 출연하셔서 흥미로운 전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진보당 강성희 전주시장 후보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 후보님께서 가지고 출사한 여정에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응원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 마무리 멘트 들어가기 전에 PD로서 오늘 나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가 우리가 흔히들 변화나 혁신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고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변화라는 것이 그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됐고 꼭 어떤 그런 바람이 유권자들과 호응을 얻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도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민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방송에선가 내비게이터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는데요. 내비게이터는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방향도 가리키고 주변의 지형지물과 여러 변수를 놓치지 않고 제시하기도 하죠. 어지간한 운전자들이 이 내비게이터의 힌트만 주의 깊게 살펴 운전해도 목적지를 향해 순조롭고 평안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선장이거나 항해사이거나 배에도 이런 비슷한 장치가 있을 겁니다. 내비게이터가 알려주는 항로와 운항을 이어간다면 어제로부터 출발해 내일로 다다를 운항은 성공적으로 마칠 것입니다. 선장과 항해사가 오락가락한 것 같아 정리해보자면 도시에서 시장은 선장 정도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임지고 배를 운항하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선장이 배의 주인이 아니니 딱 그 역할이 아닐까요? 바로 선주인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의 선장 말입니다. 오늘 모신 후보자가 선장이 되시거든 시민이라는 내비게이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시를 잘 운항시킬 선장이 되시길 기대하며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길벗과 JK, 진행의 오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 도시는 무엇으로 구성될까요? 집과 상점, 도로 같은 공간들이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사실 그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도시는 곧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거대한 그릇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4년마다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전주라는 배를 이끌 선장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온 선거 방송은 어땠나요? 상대를 깎아내리는 공방이나 화려한 포장지로 쌓인 공약 나열에 그치곤 했습니다. 정작 우리가 보고 싶은 후보자의 진면목은 가려지기 일쑤였죠. 오늘 도시 이야기는 그 포장지를 과감히 벗겨보려 합니다. 선주인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으려는 이들이 과연 어떤 도시 철학을 품고 있는지 담백하게 그리고 그 속내를 들어보겠습니다. 굳이 전쟁일 필요도 겹겹의 치장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의 4년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지 그 본질에만 집중하는 무대를 시작합니다. 지방선거 특집 시장 후보가 생각하는 전주를 안주삼아 오키포차 지금 문을 엽니다. 아,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고 참 많이 설레고 또 한편으로는 두근거리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지훈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조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그 뭐 화려한 양력, 뭐 경력,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겠지만 그 소개는 제가 하는 소개는 생략하고요.
1: 네.
0: 대신 우리 후보님 본인께서 직접 전주 시민과 청취자분들께 인간 조지훈은 어떤 사람인지 짧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저 인간 조지훈 이런 것보다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0: 네, 자랑하시죠.
1: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0: 뭐 이게 땡겨지나요, 춤이?
1: 국민주권 사회대개혁 전국 시국회의에서 그 시민정치위원회가 인증한 광장 시민 후보로 오늘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꼭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그 내란 계엄을 선포했을 때, 네. 온 국민이 나서서 맞서 싸웠고, 빛의 혁명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 빛의 혁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역할을 한 사람들을 선별하고 심사해서 광장 시민 후보로 인증서를 줍니다. 제가 윤석열과 맞서 싸운 가장 치열하게 맞서 싸운 후보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 인증서 한 장이 말을 해주고 있어서
0: 네, 제가 굉장히 뜻깊은 인증서네요.
1: 네, 오늘 그 선관위에 정식으로 전주시장 후보 등록을 했는데 그 후보 등록증보다 더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이 인증서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빛의 혁명을 이루어낸 그 한복판에 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 혹시 이제 시장에 당선되시면 그 인증서는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시면 고맙겠습니다.
1: 가슴에 품고 다니라고요? 이거 네. 녹아요, 그러면. 이거 뭐지?
0: 계속 복사하셔야죠.
1: 아니, 액자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놔야죠, 이렇게.
0: 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1: 네.
0: 그동안 유권자들을 만나시면서 느끼신 소회는 어땠는지 그리고 남은 기간은 또 어떤 각오로 선거운동에 임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주 시민들의 이렇게 제가 이제 민주당 경선을 준비했고 민주당 경선을 통과했잖아요.
0: 네.
1: 그 과정 속에서 전주 시민들을 만나보면 우리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나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 왜 내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 라고 하는 전주 시정의 문제가 우리 시민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전주천 버드나무가 베어지고 덕진공원이 통째로 뿌리채 뽑히고 이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전주시에는 빚이 쌓이고 뭐 이런 과정이 전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시민들을 존중하지 않은 그런 시정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전주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건 그냥 단순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은 지혜를 발휘해서 새로운 그 시대정신, 전주시장 선거에서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시민들 스스로 응집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혹시 그 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우리 시민들의 뜻을 꼭 기억해 주시는 시장이 되실 거라고 믿어도 될까요?
1: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0: 아, 제가 어떻게 당선시킵니까? 시민들이 당선시켜야지.
1: 공동체 라디오에서 당선시킵니다.
0: 네, 그러면은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0: 전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전주의 정체성을 두고 참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전통 문화, 예술, 맛의 도시라고도 하죠. 어떤 이들은 높고 빠른 도시 대신 낮고 여유 있는 도시를 전주의 강점으로 꼽지만 아, 또 어떤 분들은 이를 답답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전주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강점이든 단점이든 후보님이 바라보는 전주의 진짜 얼굴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1: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곳이 전주다. 그 모든 것을 안고 있는 것이 전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난 12월 1일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1일 출마 선언을 처음 한 이후에 오늘이 이제 165일째인데 이 165일이라는 기간을 전주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전주가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좀 조용한 도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옛날에 뭐 슬로우시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전주 사람들도 이렇게 좀 조용한 것 같지만 실제로 전주는 곳곳에 전주 사람들이 역동성을 품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학농민혁명의 최고봉이었던 집강소를 설치하고 당시에 최초의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도시가 전주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전주화약을 통해서 폐정12개혁을 발표하고 그 폐정12개혁을 통해서 우리 당시에 조선이 나아갈 방향을 전주에서 결정했어요. 그럴 정도로 전주는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였고 그리고 이번 윤석열의 그 내란 음모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전주, 전북 사람들이 가장 전면에 서서 가장 끈기 있게 싸웠거든요. 이런 역동성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예술로 승화시킬 줄 아는 매우 독특한 도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맛으로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전주에서 먹는 비빔밥 죄송합니다. 콩나물국밥 뭐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전주에서 먹는 음식 이게 아니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서사를 맛으로 승화시켜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멋짐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2: 말씀 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전주를 얘기할 때 단편적으로 좀 정체돼 있고 좀 느리고 이런 것들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게만 이해할 게 아니고 동학으로부터 비롯된 또 그 굴곡마다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역동성을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된다.
1: 그럼요. 이 말씀이신 그래서 전주 사람들이 네. 실제로 어느 곳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고 네. 다만 인내할 줄 알고 품격이 있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아주 커다란 그런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 그래요. 그 말씀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동성을 곁들여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깊게 좀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해보자면 방금 한 말씀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흔히 그 도시 문제에 있어서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것들을 좀 대립적인 그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개발을 통한 열망이 이제 일종의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한데 이제 그 여러 그 전문가들이 그 거론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도시가 서울일 필요는 없다. 도시는 각각의 어떤 고유한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그게 곧 도시의 경쟁력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작고 강한 도시 이런 모델을 주목하기도 하는데 후보님께서 이제 구상하는 전주의 미래상을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도시를 언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부연해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쉬운 것처럼 말씀하시네. 그 모든 도시가 서울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농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늘 개발해야 되고 늘 보수해야 되고 늘 혁신해야 돼요. 그건 뭔 말이냐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사람의 지식 체계도 바뀌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에 따라서 바뀌고 이게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말 타고 다녔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제 다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도시는 말 타고 다니던 길에서 자동차가 다니는 길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도시는 다시 재개발해야 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도시에는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 같은 게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에 맞게 또 도시는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는 늘 재개발이 있어야 되고 늘 보수해야 되고 그렇게 도시는 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야 되는 곳이 저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방금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그 도시의 경쟁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면은 다 남을 따라하게 돼요. 그러니까 뉴욕이 거예요. 다르고 다른 유럽의 도시가 다르고 그 뿌리치빠가 다르고 전주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단어에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착하다 보면 거기에 늘 그 가치 중립적이지 않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2: 그 자체가.
1: 어떤 가치를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막 늘 개발해내고 하면서 성장한 싱가포르 같은 도시를 지향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경쟁력은 다른 거고 꾸리찌빠 같은 도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도시의 경쟁력은 또 다른 방향인 거잖아요. 그렇게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면 늘 충돌하게 돼 있고 쉽게 말하면 좀 뭐라 그럴까 옛날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봐야 될 건 그 도시의 가치를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현 시대도 경쟁력의 시대에서 가치 우위의 시대로 변했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이 도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 도시가 어떤 가치를 더 그 도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더욱더 어떻게 가치를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면 해야 될 일이 눈에 보이고 먼저 해야 될 일, 중요하고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의 순서가 저는 매겨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그냥 전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전주가 동학혁명으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를 가장 잘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한옥마을만 보더라도 경기전 바로 앞에 서학의 상징인 성당이 떡하니 들어서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도시고 도시의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주라고 하는 도시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첨단 기술로 전통을 즐길 수 있는 도시이고 그리고 현재에 우리가 가장 잘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 성향이 그 도시의 가치를 또한 높일 수 있고 곳곳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주다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개발이나 뭐 재건축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는 있는데 항상 이제 우리 후보님 말씀하시듯이 다른 지역을 모방을 하는 개발은 좀 그렇죠. 지향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1: 그렇죠.
0: 이해를 하면 될까요?
1: 이제 그리고 특히 이런 일은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늘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그냥 이 전주라고 하는 도시에서 건물과 건축을 어떻게 할 거야,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으로 맞닥뜨린다고 하면 저는 영원히는 아니지만 당분간 도시를 확장하기 위한 신시가지 개발이나 이런 거는 당분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당분간 멈추고 지금 현재 우리 전주에 재개발,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라고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거의 30몇 개의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것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곳부터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면 시민이 불이익을 당한다. 빠르게 그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속도 있게 진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될 과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진행을 하고 이를테면 확장을 통한 그 성장 담론을 에너지로 만들되 그걸 무분별하게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사고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진행을 그렇죠. 하자.
1: 우리 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전주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답을 주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
2: 네.
1: 거죠.
2: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지난 시기 전주의 문제와 진단, 여기에는 리더십과 거버넌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후보님이 오랜 시간 전부터 전주시장을 꿈꿔오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주시를 바라봤던 그 시각에서 어떤 문제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는 어떤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지금 현재 전주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전주의 빚입니다. 보통 흔히 뭐 부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하여간 빚이에요. 대한민국의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 이 지방정부에서 두 번째로 빚이 많은 도시가 부천이라고 해요. 부천시가 인구가 약 한 80만 정도 되고 예산이 한 3조가 좀 넘어가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이 빚이 늘어가지고 막 부천시가 난리가 났다 그래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규모가 3천억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빚이 많은 도시라고 해요. 그런데 그럼 첫 번째로 빚이 많은 도시가 어디냐? 그게 전주입니다. 전주가 부천보다 부천이 3천억 규모라고 했잖아요. 지방채 올해 발행하는 지방채까지 해서 그 규모가 6,800억입니다. 저는 감당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자예요. 이자. 보통 이런 지방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하면 1.5%에서 2.7% 사이에 저금리로 지방채 발행을 하고 이거를 갚기 위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전주시가 그 자격이 안 돼서 최근 2년 동안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율이 3.75%입니다. 우리 김길중 원장님 개인 신용으로 그 빚 내면 한 3.8%쯤 되지 않나요? 개인 신용도가 높은 사람 그 정도 될 거예요.
0: 모르는데.
2: 최근에는.
1: 그런데 이 3.75%라고 하는 빚 때문에 이자율 때문에 1년에 200억 정도 왜 이자를 갚아요.
2: 추가로.
1: 현재 그냥 계속. 우리 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약 22% 2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재정자립도가 그렇다고 하면 전주 시민들이 내는 세금,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이 그럼 얼마쯤 되느냐? 이게 한 5천억쯤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천억쯤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빚을 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 발행한 지방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방채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필수경비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그냥 쭉 멍하니 이렇게 가면 쉽게 말하면 옛날에 노령연금이라고 표현했던 어르신들 주는 그 기초연금이라고 하잖아요. 10월 달부터 전주는 기초연금 못 줍니다. 이 상태로 그냥 멍하니 있으면.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내야 되잖아요. 이 전기요금 올 연말에 못 내게 될 겁니다. 못 내게 되면 공무원들 월급, 12월 달 공무원들 월급 못 줄 겁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단순히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방식을 택하는, 선택할 거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를 꼭꼭 숨겨가지고 막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2: 방식이 아니고
1: 모든 걸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그 전주 시민들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전주 시청의 공무원 2,500명 가까이 되는데 전주 시청의 이 공직자들 중에는 그쪽 방면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전문가들을 믿고 이 시의 공무원들을 믿고 이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제안을 시민들이 검토하고. 그걸 시민들과 함께 선택하고 이것을 서로 합의하고 이걸 사회적 합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합의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된다. 그것이 네. 지금 현재 가장
2: 그래요. 빈 문제가 전주에서
0: 아픈 곳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1: 네. 그렇죠. 네.
2: 전주가 좀 안고 있는 그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그 문제라는 진단을 하셨고 그거의 해결 방향을 시장에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투명한 상황을 공유하고 그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그 방향을 말씀하신 거예요.
1: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공개해.
2: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좀 그 질문을 연관시켜서 이어가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리더십과 함께 거버넌스라고 표현되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항상 그 도시에서 그 대두되는 문제잖아요. 특히 이제 지난 시기에 보자면 뭐 전주 좀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버드나무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독단적인 리더십 이런 문제가 좀 지적이 되기도 했는데 그 리더십과 이 그 시민들로부터 지혜와 힘을 구하는 이 거버넌스 사이의 밸런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거를 아주 단순화시키고 쉽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냥 모든 건 시민이 결정하는 거고 시민이 결정한 걸 그거를 집행하고 시민의 결정에 따르는 곳이 시청이다. 이렇게 하면 단순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일이 풀립니다. 그 뭐 이제 거버넌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적 배경을 보면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게 거버넌스가 등장한 배경부터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 이 작은 정부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작은 정부에게 힘을 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기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시가 앞장서서 시청이 앞장서서 닥쳐온 문제들을 해결한다.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시민에게 모든 걸 공개하고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사회적 합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전주천 자연생태하천 자체가 전주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의 대표적 상징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표적 상징물을 갖다 싹둑싹둑 베어버린 거잖아요. 이것이 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건 뭐 이런 표현이 지금이 적절치는 않지만, 머슴이 주인 엎어버린 거예요. 실제 결정권자가 시민이니까 시민이 결정한 대로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 자세를 시가 시청이 가진다고 하면 그 다음 문제는 뭐 그걸 거버넌스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그 다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0: 네, 그 길벗 PD님이 짚어주신 내용은 우리 도시 이야기에서도 가장 무게감 있게 다뤄온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의 거버넌스는 형식적인 틀은 갖췄지만 실상은 행정이 답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만큼의
1: 합리적 어떤 실제로 그랬지
2: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0: 자 그런 장치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이제 대체로 일반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 한 사람의 시장 한 사람의 의지가 이 구도를 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요.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후보님이 구상하시는 살아있는 거버넌스의 운영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1: 시민청 만들 겁니다.
2: 시민청.
0: 아, 그래서 시민청 얘기가 나왔군요.
1: 시민청을 만들고 그 시민청은 우리 전주 시민들의 가치와 우리 전주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별도의 그러니까 우리 전주 시민들과 함께 무엇인가 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은 전주 시민청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지금 계속 인구 절벽, 인구 감소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원인이 전주에서는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 것이며 또 우리 시장 후보님이 당선이 되시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실 계획인지 뭐 물론 그 계획 서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인구가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함께 가야 되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아니 시장 후보님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 잠깐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거 알면 제가 시작하고 후보 나가죠.
1: 아니, 이게 뭐냐면 한 예를 들면 한옥마을의 관광객이 계속 우상향해서 많이 늘었다 그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느끼세요?
2: 관광객 수가 늘었나? 응.
1: 이게 뭐냐면 전주 한옥마을에 막 사람이 너무 미어 터져가지고 한옥마을 터져버릴 것 같아 정말 너무 많이 와라고 했을 때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 그 데이터가 600만이었어요.
2: 정점이요?
1: 그때 당시에. 네. 근데 지금은 한옥마을 안에 들어가 보면 한옥마을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보다 장사도 안 되고 그때보다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1200만, 1300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데이터를 한옥마을에 앞으로 새로운 르네상스를 만들어야 된다. 한옥마을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단을 지금 한옥마을에 1200만 명이 와라고 하는 데이터로 진단을 하면 한옥마을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새로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마찬가지로 인구절벽 문제도 같은 거라고 봅니다. 전주시가 7년 전, 8년 전에 전주시에서 출생한 출생아 숫자가 6,700명이었어요. 이게 난리 났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63만이 넘어가는 도시에서 6,700명밖에 안 태어나? 난리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가 26년이잖아요. 24년, 25년도 출생아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2,600명, 2,700명이에요. 뭐 이건 그야말로 그냥 인구 절벽인 거죠. 이건 단순히 전주만의 문제가 아닌 건 맞아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이를 낳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똑같이 그 문제가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이 문제에 그냥 그대로 그 모델이 전주가 돼버린 거예요. 이 인구절벽 문제의 모델이 전주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전주가 지난 4년간 인구가 2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들을 그걸 면밀히 분석하고 왜 이렇게 줄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진단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피상적으로는 그냥 그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는 그런 거 합니다. 앞으로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청소년까지 버스는 시내 버스는 100원 버스. 그리고 태어난 순간부터 태어난 아이는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100만 원의 그 아이 키우는 수당을 지급하고 그냥 그 태어난 해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애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6년간 아동 수당을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응급처치죠. 응급처치. 응급처치를 하기 위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거고 저는 이 전주의 인구 절벽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지혜를 모아서 당선된 이후에 처음부터 새로 면밀한 진단을 하는 작업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 과장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 데이터 과장은 어디에서 됐을까요?
1: 그게 어디서 했어요? 아, 말씀을 하세요.
0: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진행자 입장이니까 진행자의 입장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그러니까 행정이나 그 의회에서 좀 각성해야 될 부분이 1,300만 명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구상하는 것이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되겠다. 돈 쓸 연구부터예요. 그리고 뭐 트램도 설치한다고 했다가 말았다가 막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중심을 후보님이 좀 잘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 아, 그럼요.
2: 숫자를 통해서 어떤 하고자 하는 알리바이를 세워가는데 그런 것들을 기초부터 진단부터 면밀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
1: 그렇죠.
0: 네네. 그 다음 순서인데요. 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강조한 이야기 중 하나가 전문가나 행정은 시민들의 판단과 결정을 돕고 시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론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송도 차기 시장에게 하고픈 시민들의 질문과 이야기들을 모아봤는데요.
1: 네.
0: 길버 PD님이 정리해서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여기서는 질문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네. 방송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 네네네.
2: 구글 폼을 통해가지고 취합된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중심에 두고 해야 될까? 그리고 4년 후에 바라는 전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런
1: 네.
2: 그 주제를 가지고 질문들을 취합했고 그 사전에 그 후보자님께 전해드렸거든요.
1: 네네.
2: 이제 이걸 다 그 소개를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좀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개별적이거나 취합을 해서 뭐 그 자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네. 그 앞선 주관식으로 시민들에게서 그 제기됐던 질문에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 네.
1: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전주 안주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 안주 통합은 우리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전주 안주 통합 실패했잖아요. 2009년도에도 실패했고 2014년도에도 실패했고 13년도에도 실패했고 2025년도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주 안주 통합이라고 하는 형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행정구역 통합으로만 바라보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그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이 무엇인가가 희미해져 버려요. 이렇게 지워져 버려요. 전주 안주 통합을 왜 하려고 그래? 역으로 본질적 질문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전주 안주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전주 완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 더 행복하고자 하는 그것들 실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주 완주의 통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행정구역의 통합 이전에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실제로 전주 완주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전주 완주 시민들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먼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2: 통합이 아니어도.
1: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형태가 단순히 행정구역 통합만 그렇지.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건 전주 완주 양쪽 그 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가 제일 필요하다. 그런데 전 우리가 맨날 전주 완주하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게 선 그어놓고 여기까지 완주고 여기까지 전주니까 폴딱 넘어갔다가 폴딱 넘어왔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같이 살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그래서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 새로운 전략에는 실제로 전주 시민에게도 이익이 되고 완주 군민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을 찾아서 먼저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주 조금 전에 한옥마을 얘기했는데 전주 한옥마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4시간짜리 관광 코스 그냥 반나절 다 관광하고 사람들이 떠난다는 게 한옥마을이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완주의 관광 정책에서의 그 어려움 그건 뭐냐면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완주에 한번 오신 분들 체험 관광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완주 대둔산까지의 전체를 하나의 관광 벨트, 관광 정책 대상으로 놓고 전주와 완주가 같이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그걸 같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일부터 먼저 하고. 요즘 핫한 이슈가 피지컬 AI라고 하잖아요. 이 피지컬 AI를 실제로 1조짜리 지금 당장 1조인데 이거를 구현하는 방식을 완주하고 전주가 딱 선 그어서 완주는 여기까지만 하고 전주는 여기부터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주와 완주가 피지컬 AI를 실제로 산업화하기 위한 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피지컬 AI 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전주시 의회에서도 의원들 파견하고 완주군 의회에서도 의원들 파견해서 이 의회에서 전주 완주 피지컬 AI 특별도시를 만드는 거고 거기에 그 특별도시의 장도 거기서 선발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전주에도 이익이 되고 완주 군민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이런 일부터 빨리 시행하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 그 말씀은 이제 도시에서도 자주 거론됐던 주제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통합을 통해서 이제 주로 그동안에 부각됐던 것들은 그 통합을 통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부풀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통합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협력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실종되고 이렇게 매몰되고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네. 이런 난관이 조성됐다. 이 말씀을 해법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1: 그런데 네. 좀 이렇게 급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네. 광주 전남은 이번에 네. 통합시장 뽑잖아요. 네. 통합광역자치단체 뽑잖아요. 광주에 1년에 5조씩 20조가 내려가요. 그거는 지금까지 광주 전남이 해왔던 그 국가사업과 혹은 그 광주 전남의 프로젝트와 별개로 또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4년 후를 생각을 해보세요. 광주에 1년에 5조씩 20조가 투입이 됐고 전북은 그냥 이대로 가.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라북도 사람들은 수도권으로만 서울로만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광주 전남으로 이사 간다는 말 나올 겁니다. 이것 이렇게 되는 일이 당장 눈앞에 왔기 때문에 시급하다. 그냥 한가롭게 할 일은 아니다. 이거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된다.
2: 그 말씀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혹시 탄소 산단 문제 혹시 언급을
1: 지금 현재 팔복동에 탄소산단이 조성돼 있는데 그 탄소산단의 면적이 그냥 평수로 얘기하면 19만 8천 평. 그러니까 약 60만 제곱미터가 넘죠. 근데 여기가 지금도 지지부진해요. 그냥 언제적 탄소산단이야.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이 빨리 탄소산단을 속도 있게 해내야 된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50%쯤 와 있거든요. 이거를 속도 있게 어떤 이런 데다가 비던 지방채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데 지방채 발행해서 그렇지. 이거 빚어서라도 얻어서라도 빨리 속도 있게 하고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탄소 소재 기업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이거를 좀 풀어서 업종을 다양화해서 특히 전기 관련된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알리백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들을 안 받지만은 전기 관련 제조업체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확장하는 형태로 탄소산단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해결해야 된다. 네. 전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네. 그렇게.
2: 그 시민들이 그 질문에 그 부분이 포함돼서 한번 확인해 드린 거고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상 짧게 좀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그 질문들과 함께 하나는 그 우선 시장 차기 시장에게 요구되는 우선적인 지점이 무엇인가 이것과 그 다음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객관적 그 설문 형태로 그 조사된 게 그 전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밝힐 게 있으면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1: 그냥 이렇게 네. 나중에 네.
2: 그렇게 답변으로
1: 네. 제가 보니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네. 엄청 그래요. 갔어요. 네. 네. 그래요. 제가 말이 많았나 봅니다. 네. 죄송해요.
0: 네. 후보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 당선되시면 4년의 과제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일단 네네. 이제 4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다가올 4년에 집중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년 동안 이제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욕심들은 부리지만 시장 임기 동안에 조지훈 시장은 이걸 했네라고 여겨지는 하나만 만들어도 대단히 성공하고 의미 있는 시장의 등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우리 조지훈 후보님이 시장이 되면 4년은 무엇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지 빚 갚는 거.
1: 그건 뭐 기본으로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0: 전주 씨가 4년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계획과 포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1: 4년 후에 그 단체장의 임기 동안에 이것은 꼭 시민들한테 보여줘야겠다고 욕심내는 순간 시정은 엉클어질 네. 거라고 네. 봐요. 저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시장이 재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재선 그 넘어가 보인다고 하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우리 전주 시민들이 조지훈이 전주시장을 하는 동안에 아 시민으로부터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할 거고요. 시민들이 느끼기에 전주시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전주시정이 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들을 존중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런 일이면 뭐든지 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젊은 부부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전주시에서 주는 선물이 뭐였는지 아세요? 쓰레기봉투였어.
2: 출산했는데.
1: 출산 선물이 쓰레기봉투예요.
0: 아 우리 후보님.
1: 아니 지금 현재 그랬었다고요. 전주씨가 그걸 받은 이 아기를 정말 그 소중한 아기를 받아서 기쁜 그 젊은 부부에게 전주씨가 선물이라고 쓰레기봉투를 줬어. 어떤 느낌이 드세요?
2: 그 명목을 출산에 대한 선물로 이렇게 네. 포장을 해요?
1: 아니 출산 선물이 쓰레기봉투였다니까. 네.

0: 보이잖아요.
1: 네.
0: 이 50리터짜리 이거를
1: 못 들죠.
0: 어떻게 드냐고. 사람에 대한 존중, 그 어떤 그 노동에 대한 그 존엄함,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발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역으로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아, 전주시는 우리를 존중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것, 뭐든지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2: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시장 임기 4년 동안 꼭 아까 처음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기념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민을 존중하게 한다는 여기에는 오히려 많은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0: 그렇죠.
2: 풀어간다는 것도 포함되는 거고 그 느낌 하나만 그 각인시켜도 황공한 시장이 될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0: 그러고 싶어요. 그러려면 당선이 돼야 되니까. 당선시켜 주시길.
1: 여기서부터 하실 말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그래도 한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예, 노래 한곡 듣고 광고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조지훈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님의 신청곡입니다. 노래가 참 어렵습니다. 서글프네요.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스텔라장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10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1: 네, 방금 우리 그 진행자님께서 하신 광고 멘트는 네. 저희가 이 시간쯤이면 항상 하는 광고거든요. 네. 그 우리 조진 후보님도 전에 한번 출연하셔서 이 멘트를 들으셨을 텐데 네. 뭐 잘 이해하시겠지만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들이 만들고 직접 제작하는 그 방송으로서 또 다른 역할과 의미가 있잖아요. 그 시장이 되시거든. 그럴 가능성이 꽤 높은 편이잖아요. 뭐 세 명 중에 한 분이니까 공동체 라디오의 이런 특성과 역할을 좀 이해하시고 직접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에 대한 그 설명도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들의 성향상 좀 이런 걸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나가서 그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그 공간으로서 공동체 라디오를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그 의미를 좀 부탁처럼 주문으로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2: 간부회의를 전주시청에 간부회의를 해서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면 그 영상과 이게 음향으로 만들면 그거를 공동체 라디오에서
1: 소화해낼 수 있나요?
2: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1: 송출
2: 송출해 주실 수 있나요?
1: 그럴 수 있죠.
2: 아 그래요?
1: 네.
2: 제가 만약에 성공하면 네. 모든 간부 회의는 영상으로 공개할 겁니다.
1: 아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공개적으로
2: 네.
1: 아
2: 그거를
1: 좋은
2: 계속 송출해 주시면 되겠네.
1: 네. 굉장히 그 고무적인 답입니다.
0: 네. 네, 지금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그 부분을 또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후보가, 아니, 지금 어제보다 훨씬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의도적인 건 아니고, 우리 조지훈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시면, 뭐, 간부회의가 공개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네, 맞을까요?
2: 그럼요. 네, 그리고 네. 그 전에 전주시청 1층 로비에 있는 차단기도 없어질 겁니다.
1: 아, 네. 그렇죠.
0: 네. 네, 그, 혹시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 말 한 말씀은 꼭 드리고 가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2: 마무리 발언 이런 거.
0: 네.
1: 네.
2: 마무리 발언을 뭐, 한 1분 30초쯤
0: 짧게.
2: 하나요?
0: 1분
1: 아니요?
0: 하세요.
1: 더 하셔도
2: 됩니다. 아니, 1분 하라고, 더 하라고.
0: 1분 하세요.
2: 그, 시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23년 여름의 끝자락에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 시민들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 윤석열은 새만금 사업이 잘 됐건 잘못됐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들의 몫이라고 여겨졌던 새만금 국가 예산을 거의 80%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면서 전북 도민을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그 길들이려고 했던 윤석열에 맞서서 우리 도민들이 싸웠습니다. 전북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추양인사까지 500만 전북인이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과 맞서 싸웠습니다. 맞짱 떴습니다. 그러고 있던 과정 중에 윤석열은 말도 안 되는 내란 계엄을 선포했고 그 윤석열과 맞서서 싸웠던 우리 시민들의 그 힘이 내란 계엄을 선포한 내란범 윤석열과 또다시 맞서서 싸웠고 우리 전 국민이 일으켰던 빛의 혁명의 맨 선두에 우리 전북 도민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전북 도민들이 이루어낸 맨 앞에 서서 이루어낸 빛의 혁명의 결과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정치에 있어서의 르네상스, 정치에 있어서의 기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열어젖힌 정치적 기회의 문을 우리들을 위한, 전주 시민을 위한, 전북 도민을 위한 경제의 기회의 문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열려있는 정치적 기회의 문을 경제적 기회의 문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들은 힘을 결집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선언하고 그 명확히 선언한 그것들을 이루어낼 후보들을 당선시켜내는 것이 그 선거 시기마다 닥쳐오는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그런 후보들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 그 맨 앞에 조지훈이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예, 선거 운동을 또 누구보다 일찍 시작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힘들게 선거 운동도 하시고 여전히 바쁘게 선거 운동을 하시는 와중에 이렇게 저희 초대에 응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전주에 대한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그 선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짝짝짝짝. 네.
1: 말씀하십시오.
2: 고맙습니다.
0: 네. 네. 도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민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방송에선가 내비게이터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는데요. 내비게이터는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방향도 가리키고 주변의 지형지물과 여러 변수를 놓치지 않고 제시하기도 하죠. 어지간한 운전자들이 이 내비게이터의 힌트만 주의 깊게 살펴 운전해도 목적지를 향해 순조롭고 평안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선장이거나 항해사이거나 배에도 이런 비슷한 장치가 있을 것입니다. 내비게이터가 일러주는 항로와 운항을 이어간다면 어제로부터 출발해 내일로 다다를 운항은 성공적으로 마칠 것입니다. 선장과 항해사가 오락가락한 것 같아 정리해보자면 도시에서 시장은 선장 정도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임지고 배를 운항하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선장이 배의 주인이 아니니 딱 그 역할이 아닐까요? 바로 선주인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선장 말입니다. 오늘 모신 후보자가 선장이 되시거든 시민이라는 내비게이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시를 잘 운항시킬 선장이 되시길 기대하며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길벅과 JK, 진행의 오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번에 시의원 선거 있는 거 알지?
1: 아 알지. 근데 생각 중인데 왜 그래?
0: 우리 동네에서 같이 투표하러 가는 약속 캠페인 한다는데 같이 갈게요.
1: 그래요? 조금 덜 성가시긴 하겠네.
0: 그리고 투표하고 인증하면 이웃끼리 응원 메시지도 남긴다는데.
1: 참 별놈의 짓거리가 다오네.
0: 여 투표 장소랑 시간도 정리돼 있은 게 싸게 싸게 댕겨올 수 있단 게.
1: 그래 그럼 같이 가더라고.
0: 우리 한 표가 동네를 바꿔본단 게.
1: 투표
0: 함께 하더라고잉.
2: 6월 3일
3: 6월 3일
4: 6월 3일
5: 6월 3일 전주가 바뀌는 시간 6월 3일

네, 여러분, 5월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네, 5월의 끝자락에서 저희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러와 함께 좋은 시간 함께 가져보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먼저 첫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의 엔들리스 러브입니다.

네.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의 감미로운 음성으로 들은 엔들리스 러브를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들으셨었더라면 네, 이 곡이 지난주에 끝곡으로 나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네. 너무 조금밖에 못 들어서 네, 오늘 첫 곡으로 한번 선곡해봤고요. 또 이 곡은 저희 광고 음악으로 한때 많이 쓰여 있어가지고 예, 매트리스를 연상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었지 않았을까? 네, 곡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음악을 들은 이유는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6년도에 유행했던 그러한 곡들 중에서 선정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듣지 못한 곡이 몇 곡이 있었는데 그중에 위트니 휴스턴의 곡들을 좀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How Will I Know 그리고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두 곡을 휘트니 휴스턴의 음성으로 연달아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휘트니 휴스턴의 두곡 듣고 왔습니다. 네,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정말 흥겹게 잘 들으셨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라이오넬 리치, 다이안 로스 얘기하면서 We Are The World를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1985년에 미국의 많은 뮤지션들이 참여해서 프로젝트 곡을 하나 만들었죠. 그 유명한 We Are The World인데요. 사실 We Are The World를 만들기 전에 유럽 쪽에서 1년 전에 먼저 곡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Live Aid라고 하는 글로벌 자선 콘서트를 하면서 네, Do They Know It's Christmas Time이라고 네, 요 곡이 나오고 나서 미국 쪽에서도 야, 우리도 뭐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USA for Africa. 그리고 바로 이 라이오넬 리치와 마이클 잭슨이 네, 곡을 하나 만든 것이 We Are The World였습니다. 유럽 쪽에서 그 라이브 에이드에 참석한 가수들이, 참여한 가수들이 뭐 마이클 잭슨은 USA고요. 조지 마이클, 네, 스팅, 뭐필 콜린스, 뭐 데이빗 보위, 뭐폴 매카트니 이런 분들이 먼저 라이브 에이드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1985년 1월 28일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 시상식을 합니다. 그리고 시상식이 끝난 후에 가수들이 다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미리 곡은 만들어 놨는데 같이 이제 공동 녹음을 한 것이 바로 We Are The World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 들으신 이 휘트니 휴스턴은 어찌된 일인지 여기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라이브를 하거나 할 때는 같이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 공동 녹음 앨범에는 휘트니 휴스턴은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뭐 마이클 잭슨, 라이오넬 리치 그리고 이제 스티비 원더, 폴 사이먼, 케니 로저스, 빌리 조엘, 티나 터너, 브루스 스프링스틴, 신디 로퍼 다들 잘, 한 번쯤 들어봤던 가수들이죠. 금방 들으신 다이애나 로스, 뭐 레이 찰스, 밥 딜런, 뭐 이외에도 한 40명 되는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오시죠. We are the world입니다.

네, USA for Africa, We Are the World 듣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노래가 나오면 아, 이 부분은 어떤 가수가 불렀네, 이 부분은 누가 불렀다 이렇게 또 맞추는 재미도 있었고요. 이 메이킹 무비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 We Are the World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시면 정말 흥미진진하고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가수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약간의 눈치 싸움도 있고 경쟁도 있고 또 어느 파트를 누가 부르냐에 대한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마이클 잭슨 그리고 라이언 리치가 잘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앨범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We Are the World까지 들으셨고요. We Are the World 이 곡이 굉장히 길어요. 7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끝까지 다 듣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는 오늘 끝까지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 1부를 서서히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공동체 라디오 앱 그리고 유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주로 1985년에서 6년, 7년 정도에 유행했던, 정말 들으면 다 아실 만한 그런 곡들을 일부에서 좀 들으셨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야, 클래식은 언제 듣냐, 이런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네, 클래식을 이제 2부에서는 좀, 들으실 예정입니다. 제가 언젠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이 전에 한스 짐머의 곡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네, 영화 음악 작곡가로 굉장히 유명하고, 네, 인터스텔라를 그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번 여름에 한스 짐머 영화 음악 콘서트가 이제 개최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스 짐머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다시 한번 생각이 들어서요. 그 많은 한스 짐머의 영화 음악 중에서 오늘은 그러면 뭘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탑건 매버릭. 이것도 한스 짐머의 작곡입니다. 그래서 탑건 매버릭 사운드트랙 스위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곡은 조금 사운드트랙 스위트라서 좀 길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들으시면 그 영화가 쭉 떠오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한스 짐머 작곡 탑건 매버릭 사운드트랙입니다.

무슨 음악을 듣고 오셨는지 아마 나중에 라디오를 켜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탑건 매버릭의 사운드트랙 스위트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한스 짐머 작곡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한스 짐머는 이제 대표자고요. 예, 뭐 해럴드 펠트메이어 이분은 원래 오리지널 1986년 그 탑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작곡가고요. 또 레이디 가가도 참여했고, 예, 론 벨프라는 분도 같이 다 참여해서 이 전체 OST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탑건 저도 원래 오리지널 탑건도 좋아했고, 매버릭도 나름대로 예, 정말 탐 크루스의 그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한스 짐머의 역시 영화 음악 작곡도 정말 훌륭했고요. 한 곡 더 듣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려고 한스 짐머의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글래디에이터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사운드트랙 중에서 승리의 테마, 빅토리 팀을 듣고 왔습니다. 웅장하네요. 네. 역시 그 승리를 쟁취했을 때 그런 웅장함이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스 짐머가 역시 현대 영화 음악계의 거장인 이유를 또알것 같아요. 이 글래디에이터에는 또 다른 또 유명한 그 OST의 사운드트랙이 있는데 Now We Are Free입니다. 리자 게라트가 참여한 Now We Are Free를 들으시면서 오늘 저희 올드 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는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안녕하세요. 삶과 예술을 음악으로 불러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정진희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우리 삶에도 꼭 학교 선생님만이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을 주신 마음의 스승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떤 이에게는 한 권의 책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한 편의 영화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곡의 노래 한 명의 아티스트가 평생의 스승이 되기도 하죠. 이어폰 속에서 흘러나오던 음악 한 곡이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던 순간 아마 우리 풀친님들도 한 번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망의 순간마다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던 폭발적인 울림, 사랑과 상처를 노래로 승화시킨 섬세한 감성, 그리고 가장 가슴 깊은 곳을 흔드는 뜨거운 감정까지 오늘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에서는 20세기를 찬란하게 빛낸 세 명의 전설적인 디바와 함께 그 시절의 음악과 추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네. 스승에 대한 존경의 마음보다는 선생님 앞에서 여자이고 싶다는 아주 발칙한 짝사랑의 마음을 담은 한스밴드의 Loving My Teacher.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요즘 이 한스밴드는 요즘 우리 MZ들은 아마 잘 모르겠죠? 네. 그 아주 옛날에, 옛날인가? 네. 그 자매들끼리 구성된 아주 귀엽고 재기발랄한 그런 밴드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답니다. 네, 이렇게 또 옛날 사람 인증하고 네, 시작하죠. 네,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불친님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하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이제 항상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루만져지나요? 네, 살짝 뜨끔합니다. 오늘 힐링하트 도슨트는 근데 오늘 너무 덥더라고요. 30도가 넘더라고요, 오는데. 벌써 정말 초여름, 네, 여름에 들어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급 더워져서 여러분들 온열 질환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기온차가 좀 심하니까 낮과 밤에 건강 특히 유의하시고요. 오늘 힐링하트 도슨트는 79번째 음악편입니다. 팝 음악 역사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디바들이 있었죠. 그리고 1990년대를 이야기할 때 절대 절대 빠지지 않는 이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셀린 디온. 요세 사람인데 발음 괜찮았나요? 네. 휘트니 휴스턴이 폭발적인 성량과 흑인 음악의 정통성을 성장시켰고 또 머라이어 캐리가 화려한 애드립 창법과 싱어송라이터의 재능으로 시대를 장악했다면 셀린 디온, 요 언니는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감정에 호소하는 보이스, 뭐 이런 걸로 또전 세계를 사로잡았었죠. 누군가는 이들의 노래로 사랑을 배웠고 또 누군가는 이별을 견뎌냈으며 또 누군가는 삶의 가장 외로운 밤을 이세 사람의 목소리와 함께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화려한 성공 뒤에는 외로움과 상처, 불안과 고독이라는 인간적인 그림자를 안고 살아갔다는 점에서도 묘하게 닮아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분들의 노래에는 살아낸 사람들, 인생을 견뎌낸, 버텨낸 사람들의 목소리처럼 때론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찬란했던 전성기와 무대의 뒤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들의 인간적인 이야기들까지 함께 따라가며 왜이세 사람이 지금까지도 전설의 디바로 불리는지 천천히 음악처럼 풀어보겠습니다.

0: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1: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와 영월 FM 99.1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네, 스승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네, 방송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20세기를 빛낸 3대 디바.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셀린 디온. 이 세 분을 차례차례 1, 2, 3부를 통해서 만나보실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시대를 바꾼 목소리, 영원한 디바, 휘트니 휴스턴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디바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뭐 각자 마음속의 디바는 다 다르겠지만 뭐 보편적으로 지금은 흔하게 쓰이는 이 디바라는 표현이지만 원래 이 디바는 오페라 무대의 그 위대한 여성 성악가 를 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음악계에서도 그 이름을 불린 단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은 팝 음악계에 존재하던 인종과 성별의 벽을 이 목소리 하나로 넘어선 아티스트였는데요. 그래서 휘트니의 인생에는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길을 만든 이 성악자들에게는 늘 화려한 만큼 깊은 외로움도 함께 따라오는 법이었죠. 오늘은 이 휘트니 휴스턴의 찬란한 성공과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까지 지금 이 시간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휘트니는 1963년 8월 9일 미국 뉴저지에 있는 뉴요크에서 태어납니다. 당시는 미국 사회 전체가 격렬한 인종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던 시대였죠. 하지만 어린 휘트니는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랐고요. 특히 그 어머니인 시시 휴스턴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휘트니 삶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어머니는 당대 최고의 그 소울 가수였던 그 유명한 아레사 프랭클린의 백보컬로도 활동하던 전문 가수였다고 합니다. 휘트니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했고 주변 사람들은 야, 저 아이는 정말 떡잎부터 다르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휘트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하죠. 어머니는 딸을 누구보다 혹독하게 훈련시켰고 발성, 호흡, 감정, 음정 뭐 이런 표현들까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테크닉을 휘트니에게 전수합니다. 그 덕분에 휘트니는 어린 나이부터 압도적인 가창력을 갖추게 되죠. 가족들은 그녀를 니피라는 애칭으로 불렀고 휘트니는 독실하고 또 순수한 소녀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뒤에는 늘 그림자가 숨어있는 법. 어린 시절부터 주변 환경 속에서 약물 문화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그 경험은 훗날 긴 마약 중독의 서막이 됩니다. 시작의 서막이 된 거죠. 사촌 오빠들이 그렇게 마약을 했다고 해요. 어린 시절에. 또 부모의 이혼은 휘트니에게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녀는 나는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다고 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착에 가까운 바람이 훗날 휘트니를 불행한 결혼에 붙잡아 두게 됩니다. 휘트니에게 가족은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짐이기도 했는데요. 성공 이후 그녀는 친척과 가족들을 직접 스태프와 매니저로 고용하며 그 생계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이 얽히면서 갈등과 상처도 점점 커져갔죠. 그럼에도 그녀의 음악만큼은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딸을 공연장에 데리고 다니며 무대 경험을 쌓게 했고 휘트니는 점점 완성형 보컬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녀에게는 이런 별명이 붙죠. The Voice, 목소리 그 자체. 특히 그녀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I Will Always Love You를 들으면 왜 그런 별명이 휘트니에게 붙여졌는지 단번에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량과 섬세한 감정 표현, 그러니까 단 한 음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 또 그녀의 재능은 결국 전설적인 프로듀서인 클라이브 데이비스의 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85년 휘트니 휴스턴의 데뷔 앨범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처음 반응은 조금 싸늘했었어요. 조용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Saving All My Love For You, 또 How Will I Know, 브레이트 러브 오브 올 등 연이어서 틀을 하면서 휘트니는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휘트니는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는 오직 본인의 그 목소리 하나로 무대를 장악하는 가수였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디바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흑인 여성 가수가 미국 팝 시장의 중심에 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성공이 커질수록 흑인 사회 내부에서는 화이트 휘트니라는 비난도 따라왔습니다. 팝 색채가 흑인풍이 아닌 너무나 백인풍이었다는 건데 당시 흑인들에게 특히 비난을 많이 받았었더랬죠. 뭐 흑인, 그러니까 백인이 되고 싶은 거냐? 그 노래가 백인 취향이냐? 뭐 이런 식이죠. 너의 근본을 잊은 것이냐? 이렇게 비난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음악 그 스타일로 뭐 흑인 백인 이렇게 인종을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예,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 시대에는. 그리고 그 시기 휘트니는 바비 브라운에게 강하게 끌리게 되죠. 세련되고 우아한 팝스타 휘트니와 거칠고 자유분방한 바비 브라운. 이 조합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쩌면 휘트니는 그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흑인 정체성과 다시 연결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를 일인데요. 이후 그녀의 음악은 점점 R&B와 뮤직 스윙 스타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비 브라운의 영향을 받은 거죠, 아무래도. 그리고 1991년 그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국가 재창 무대를 남기게 되죠. 슈퍼볼에서 부른 미국 국가 공연은 지금까지도 최고의 무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1992년 그녀 인생의 가장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영화 보디가드입니다. 보디가드. 네. 상대 배우는 여러분 다 아시는 케빈 코스트너. 그리고 영화 자체보다 더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건 바로 요 영화의 OST였던 I Will Always Love You였죠. 무반주로 시작되는 도입부 그리고 폭발적으로 터지는 감정선. 이 노래는 OST를 넘어서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존재 자체를 상징하게 된 곡이 됩니다. OST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사운드 트랙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휘트니는 이제 하나의 시대가 되죠. 그리고 같은 해 그녀는 바비 브라운과 결혼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결혼은 휘트니 인생의 비극적인 전환점이 되고 마는데요. 약물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고 가족과 남편 사이의 갈등도 깊어졌으며 1998년 발표한 앨범에서는 더 성숙한 R&B 스타일을 선보였지만 그 무렵부터 몰락의 그림자도 짙어집니다. 1999년 이후에 휘트니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공연 취소가 잦아졌고 목소리 역시 점점 무너져갔죠. 특히 2001년 마이클 잭슨의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했을 때 세상은 아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약물 중독 사실을 인정하고 말죠. 아버지와의 소송, 남편의 폭력, 언론의 조롱, 재활과 실패 등등 휘트니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2007년 결국 바비 브라운과 이혼했지만 이미 상처는 너무 깊어진 뒤였고 그리고 2009년 그녀는 마지막 재기를 꿈꾸며 새 앨범을 발표합니다. 밀리언 달러 빌 그리고 I Look To You. 바로 이 곡들에는 다시 일어서고 싶었던 휘트니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11일 휘트니 휴스턴은 욕조, 호텔 욕조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너무도 급작스럽고 슬픈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케빈 코스트너는 이제 하늘의 천사들이 당신의 보디가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약 3년 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그녀의 딸 바비 크리스티나 브라운 역시 휘트니와 똑같은 방법으로 비극적 죽음을 맞게 됩니다. 휘트니 휴스턴은 짧고도 강렬한 삶을 살았고요. 인종과 성별의 벽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연 디바. 목소리 하나만으로 세상을 바꿔버린 사람.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외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행복을 꿈꿨지만 끝내 평범해질 수 없었던 영원한 더 보이스 그리고 영원한 디바 위트니 휴스턴이었습니다. I'll always love you.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두 곡 듣고 와서 2부 이야기 이어갈게요.
2: If I should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자, 바로 2부 들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자, 2부에서는 시대를 지배한 목소리, 바로 머라이어 캐리입니다. 네, 데뷔와 동시에 빌보드 차트를 완전히 뒤흔들었고, 또 무려 18곡이나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했던 바로 그 인물이죠. 전 세계 음반 판매량만 2억 장? 예. 2억만 장이 넘는 20세기 최고의 여성 아티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자 한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팝의 디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가수, 살아있는 전설, 바로 머라이어 캐리인데요. 머라이어 캐리가 데뷔했을 당시 팝 음악계 최고의 디바는 1부에서 보내드렸던 단연 휘트니 휴스턴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수들이 그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오랫동안 살아남은 경우는 많지 않았죠. 사실 이 머라이어 캐리의 삶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화려한 스타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외로움과 상처를 안고 살아야만 했던 아이였는데요. 어머니는 오페라 가수이자 보컬 코치였고, 아버지는 항공 우주공학자로 일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뭐 음악적 재능은 분명 뛰어난 환경에서 물려받았지만 가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머라이어는 혼혈가정에서 태어나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이였다라고 하며 흑인 사회에서도 또 백인 사회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본인의 이야기를 회고한 바 있죠. 부모님의 이혼 이후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고 가족 안에서도 크고 작은 상처들을 겪어야 했지만 어린 시절 속에서도 그런 어린 시절 속에서도 그녀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혼자 방 안에서 음악을 듣고 오페라 아리아를 따라 부르며 시간을 보내던 소녀. 어느 날은 베르디의 오페라인 니골레또의 아리아를 이탈리아로 불러서 어머니를 놀라게 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렇게 음악은 그녀에게 도피처이자 생존 방식이 되어갔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뒤에도 머라이어는 학교보다는 음악에 더 몰두했고요. 직접 데모 테이프를 만들고 또 음반사 문을 두드리며 기회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 파티에서 그녀의 데모 테이프를 우연히 듣게 된 이 음반사 관계자가 차 안에서 그녀의 노래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엉엉 울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도대체 이 목소리 주인공 누구야? 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날 이후 음반사는 머라이어 캐리를 찾아 나섰고 결국 그녀는 정식 계약을 맺게 됩니다. 1990년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내건 데뷔 앨범 머라이어 캐리가 발표되죠. 결과는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데뷔곡부터 빌보드 1위를 찍고 연이어 발표한 곡들까지 모두 히트하면서 머라이어 캐리는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특히 놀라운 건 그녀가 가창력만 뛰어난 가수가 아닌 직접 작사와 작곡에도 참여했고,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였죠. 감성적인 멜로디의 화려한 보컬 테크닉을 동시에 보여주며 당시 팝 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휘슬 보이스라는 초고음을 대중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7옥타브에 이르는 넓은 음역대, 그리고 돌고래 초음파를 연상시키는 휘슬 레지스터 창법은 당시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죠. 처음부터 중음, 고음까지 모든 영역을 안정적으로 소화해내는 완성형 보컬이라는 점이 더욱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평론가들은 1990년대 이후의 여성 디바들은 모두 이 머라이어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당시 음반사 대표였던 토미 모툴라와 결혼하면서 머라이어 삶은 또 다른 국면에 들어서게 되죠. 두 사람은 무려 20살 가까운 나이 차이가 있었고, 결혼 이후 머라이어는 철저히 통제받는 삶을 살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외출조차 자유롭지 않았고 집안에서조차 감시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는데, 훗날 그녀는 당시를 두고 마치 유리 감옥 안에 갇혀있는 기분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 머라이어는 엄청난 명곡들을 남기게 됩니다. Hero, Without You, Fantasy, 그리고 지금까지도 겨울만 되면 전 세계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 노래까지 전 세계에서 2억 5천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하며 역사적인 대대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특히 보이스 투 맨과 함께한 원 스윗 데이는 무려 16주 연속 빌보드 1위를 기록하며 현재까지도 전설적인 기록으로 남아있죠. 1994년 발표된 크리스마스 캐럴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요 노래는 뭐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차트를 역주행하면서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죠. 현재까지도. 특히 2019년에는 발표한 지 무려 2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적 같은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싱글 음반 발매 여부가 이 차트 순위에는 큰 영향을 주던 시대였기에 더욱 극적인 성과로 평가받았는데요. 또한 이 곡이 수록된 1994년 크리스마스 앨범은 그러니까 미국 음반산업협회인 RIAA로부터 크리스마스 앨범 최초의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최초라는 이름이 계속 붙는데 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에서는 스트리밍 10억 회를 돌파하며 지금도 여전히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막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의 공동 작곡가이기도 한 머라이어 캐리는 막대한 저작권 수익을 거둔 것으로도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크리스마스의 여신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매년 겨울이면 차트가 다시 역주행하고 사람들은 이제 머라이어의 계절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머라이어는 점점 자유를 원하게 되고 이혼 이후 음악 스타일에도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기존의 팝발라드뿐 아니라 힙합과 R&B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더 담대하고 자유로운 음악 세계를 펼쳐나가죠. 당시에는 노출이 많아졌다, 뭐 너무 변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또다시 히트곡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그렇듯 상승곡선만 그리지 않죠. 2001년 영화 글리터의 실패와 함께 머라이어 캐리 커리어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영화도 혹평을 받았고 앨범 성적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2014년 내한 공연 당시에는 목 상태 악화와 공연 지연 문제로 혹평을 받기도 했고 또 2016년 뉴욕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공연에서는 가창력 논란의 정점을 찍으며 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머라이어 본인이었겠죠. 이후 그녀는 꾸준한 보컬 트레이닝과 휴식으로 슬럼프 극복에 힘썼고 2018년 이후에는 다시 안정적인 라이브 무대를 보여주며 재기에 성공합니다. The Emancipation of Mimi로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한 거죠. 특히 We Belong Together는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역시 머라이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라는 평가를 이끌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결혼과 이혼, 루머와 논란, 건강 문제 등 수많은 굴곡을 겪다가 배우 겸 래퍼인 닉 캐넌과 결혼해 쌍둥이를 얻는가 하면 에미넴과의 썰전으로 언론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의 머라이어 캐리는 더 이상 완벽한 목소리만으로 기억되는 가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상처와 추락, 사랑과 통제 사이에서 흔들리던 시간, 무너졌다 다시 일어섰던 순간들까지 포함해 살아있는 전설로 기억되는 아티스트가 되었죠. 세월이 흐르며 전성기의 화려함은 조금씩 희미해질 수 있어도 음악 속 감정과 추억은 오히려 더 깊어지기 마련이니까요.

0: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1: 네, 머라이어 캐리의 이모션스 그리고 We Belong Together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3부에서는 셀린 디온입니다. 셀린 디온은 캐나다 퀘벡 출신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무려 14남매의 대가족의 막내였고 집안 전체가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어권 지역에서 자란 그녀는 영어는 거의 못했지만 5살 무렵부터 식탁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를 정도로 음악은 이미 그녀 삶의 일부였다고 하죠. 가족들은 어린 셀린의 재능을 알아봤고 직접 만든 데모 테이프를 한 매니저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셀린의 인생을 바꾼 그녀의 매니저이자 남편이 될 르네 앙젤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르네는 셀린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리고 이 아이는 세계적인 스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음반 제작에 투자했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거겠죠. 이후 셀린은 어린 나이부터 방송과 공연 그리고 앨범 작업에 몰두합니다. 평범한 학창시절이나 청춘보다는 오직 노래만 바라보며 살았던 건데 하지만 그 길이 늘 그렇게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초기에 프랑스어 앨범들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음악 스타일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따라오기 시작했고 정체기를 느끼던 시기 르네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자, 네가 있기에 이 프랑스는 너무 좁다. 세계 시장으로 가자. 그랬던 거죠. 그때부터 셀린은 거의 하루 종일 영어 공부에 매달렸고 이미지와 음악 스타일도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앨범이 바로 인코그니토. 네, 인코그니토. 이름이 좀 어렵네요. 앨범 이름이. 자, 이 앨범은 기존의 순수한 소녀 이미지를 벗고 세련된 팝 보컬리스트로서의 셀린 디온을 세상에 알린 작품이 되었죠. 사람들은 이 시기부터 그녀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셀린 디온 발라드, 록, 소울, 팝 어떤 장르를 만나도 셀린 디온은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그 재능을 모두가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영어권 진출 이후 그 재능은 완전히 폭발하게 됩니다. 셀린 디온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 바로 이 곡 해석력에 있었는데

데이비드 포스터가 일부러 휘트니는 곰을 잘 내는데 이런 식으로 자극을 했고 결국 셀리는 엄청난 집중력으로 녹음실을 압도했다는 일화가 또 유명하죠. 감정이 온몸으로 밀려오는 듯한 순간이 있죠. 우리는 노래를 듣다 보면. 그래서 그녀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리고 셀린 디온의 커리어를 전설로 바꿔놓은 작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이었던 My Heart Will Go On. 바로 이 노래인데 위트니에게 보디가드 I Will Always Love You가 있다면 우리 셀린에게는 바로 요 My Heart Will Go On 요 노래가 있죠. 사실 이 노래는 탄생 과정부터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영화 감독인 이 영화의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영화에 가사가 있는 노래가 들어가선 안 된다. 그러니까 가사가 있는 노래를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악 감독이었던 제임스 오너는 몰래 곡 작업을 진행했고 셀린 역시 또 OST 가수 이미지로 굳어질까 봐서 이 OST는 부리지 않겠다라고 처음에는 이제 고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결국 남편 르네의 설득 끝에 데모 녹음이 이루어졌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단 한 번에 녹음한 이 데모 버전이 바로 카메론 감독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 제임스 카메론이 감동을 먹고 눈물까지 그 자리에서 흘리면서 결국 그 데모 버전 그대로 영화 OST로 실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My Heart Will Go On은 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영화와 함께 시대의 신드롬이 되어버렸죠. 그래미 주요 부분 수상은 물론 셀린 디온이라는 이름 자체를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렇게 정상에 오른 뒤에도 그녀가 가장 원했던 것은 의외로 평범한 삶이었다는 점인데요. 셀리는 늘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오히려 평범한 가정에 대한 집착이나 갈망이 이제 더 컸던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2000년대 이후 그녀는 활동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떠도는 투어 대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장기 레지던시 공연을 선택한 건데 당시만 해도 이 라스베가스는 전성기가 지난 가수들이 가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셀린은 그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버리죠. 수백 회의 공연을 이어가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레지던시 쇼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냈고 이후 수많은 팝스타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도 큰 시련은 찾아왔죠. 남편 르네 앙젤리리 오랜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불과 이틀 뒤 친오빠까지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일이 그녀에게 일어납니다. 셀리는 무대 위에서 All by myself를 부르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그리고 2022년 그녀는 결국 희귀 질환에 걸렸다는 투병 사실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근육이 점점 굳어가면서 걷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노래하는 일이 힘들어지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었다고 하죠. 평생 노래를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한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셀리는 끝내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그래미 시상식의 모습을 드러내며 팬들을 놀라게 했고 같은 해 8월 2024년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를 부르며 전 세계를 감동시켰죠. 많은 사람들은 그 무대를 보며 아, 셀린 디온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라며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평생을 음악에 바쳤고 또 무너질 듯한 순간에도 끝까지 무대 위에 서 있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다립니다. 그녀의 목소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믿기 때문일 겁니다. 셀린 디온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우리 시대의 영원한 디바로 기억될 것입니다. 셀린 디온, My Heart Will Go On.

오늘은 20세기를 빛낸 세 명의 전설적인 디바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셀린 디온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봤습니다. 우리는 전설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곤 하지만 사실 전설이 된다는 건 단지 성공했다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시간 속에 오래 남아있다는 것, 누군가의 청춘과 사랑, 그리고 눈물의 순간마다 함께 존재했다는 뜻이겠죠. 휘트니 휴스턴의 목소리에는 인생을 밀어붙이는 힘이 있었고,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에는 상처마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바꾸는 재능이 있었으며, 셀린 디온의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진심의 온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 사람의 음악이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이유는 그녀들의 음악이 완벽해서라기보다는 너무도 인간적이었기 때문인지도. 화려한 무대 위에서도 불안했고 외로웠고 사랑받고 싶어했던 그녀들. 그래서 우리는 그녀들의 노래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시절의 기억과 감성을 마치 오래된 편지처럼 조용히 꺼내보는 밤입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진희 씨의 힐링하트 도슨트, 진행의 정진희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셀린 디온, The Power of Love.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토론의 사회를 맡은 박민입니다. 지역에 꼭 맞는 일꾼이 누구인지 시민의 눈으로 대신 따져 묻겠습니다. 이번 대담토론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에 따라 진행이 되고요. 전주공동체라디오와 시민사회단체, 공동체미디어, 그리고 학술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주인인 시민의 눈높이로 기초의원 후보들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야 할 지방의원들, 하지만 전주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고요. 이 크고 작은 비위 논란도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윤리위원회 역시 동료 의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이 실제 변화의 약속과 실천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가능성을 중심으로 후보의 생각과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 토론에 전주시 12개의 선거구 가운데 이 후보자의 다양성 그리고 의제의 다양성이 확보된 6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후보자들을 초청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 토론 지역은 전주시 차 선거구인데요. 전주시 우하 1동, 우하 2동, 호성동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저희 전주공동체 라디오가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도시권 내 상업지역 그리고 일부 농촌지역이 혼합된 도농복합지역이고요. 동시에 건지산 그리고 동물원, 소리문화의 전당까지 가까이 있어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친화적 생활공간을 품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총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이 민주당에서 2명의 후보 그리고 정의당에서 1명의 후보 총 3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정의당 기호 5번 오연숙 후보만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른 2명의 민주당 후보는 불참을 통보해 왔고요. 사유서 요청에도 뚜렷한 답변이 없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은 사전 녹화로 진행되고요. 오는 5월 23일 전주공동체 라디오 93.5MHz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될 예정입니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 토론에 그럼 오늘 출연자를 소개해드리죠. 정의당 오연숙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우하 1동, 우하 2동, 호성동 전주시 의원 후보 오연숙입니다.
4: 네, 그리고 오늘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져줄 검증자객, 네. 우리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나오셨네요.
6: 네, 반갑습니다. 검증자객 문지연입니다.
4: 네, 먼저 오늘 출연한 오연숙 후보, 본인의 이력을 중심으로 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5: 아, 네, 저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전주시 의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4년도에도 전주시 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에 한 8년 동안 로컬푸드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먹거리 운동을 해왔고요. 2022년도에 정의당 전북도 비례대표에 당선되어서 4년 동안 전북도 의원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도의원 비례대표 활동을 하다가 전주시 의원으로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4: 네. 자, 자기소개 들어봤고요. 문지연 처장님, 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민주당 후보들을 포함해서 모든 후보들이 초청됐습니다만 네. 민주당 후보들이 불참을 했어요.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의 불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런 모습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6: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유권자의 알 권리는 당연히 박탈당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또다시 집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분들이 불참을 하는가? 시민 한 사람으로서 좀 해봤는데 불참의 이유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준비가 안 되어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런 대담이나 토론회에 나와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말하고 이런 자리여야 되는데 그런 고민조차 혹시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게 들통날까 봐 무서운 거 아닌가?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들어보려고 이 자리를 열었는데 그 자리를 오지 않은 거는 어찌 보면 시민의 알 권리도 있지만 정작 후보자 입장으로서 준비가 안 된 거를 정확하게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가 정말 표로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4: 네, 민주당 후보들의 불참, 가장 아쉬움이 크실 분은 우리 정의당 오연수 후보가 아닐까 싶어요. 오연수 네. 후보, 뭐 이런 소식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5: 아니, 후보들이 나와서 지역에 대한 공약도 발표하고 지역 주민을 향한 약속도 홍보하고 그러는 것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유인 것 같은데 불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 불참하는 것은 주민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문재인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 전주시 의원으로 활동하기에는 후보의 이력이나 공부가 아직 되지 않는 그런 지점도 있고 제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경선 때까지는 또 지역 주민들을 거의 만나지 않고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권리당원 중심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주민들이 이 민주당 시의원 후보를 만날 계기가 그 접촉면이 너무 적은 것을 느끼거든요.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거 명확히 밝히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네.
4: 저희가 미디어 선거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선거운동 중에서 이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장 효율이 클 것 같은데 미디어 선거를 외면하는 형태로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검증의 과정이 좀 전제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좀 이것을 피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토론회에 함께하신 오연숙 후보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보내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왜 정치를 선택했는지, 왜 출마를 하게 됐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이유 있는 출마, 이번 코너는 우리 문지연 차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네. 부탁드릴까요?
6: 네. 제가 좀 무섭게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세 번의 시의원을 이제 도전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당선이 되었고 한 번은 낙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례대표가 아닌 선출직으로 이제 도전을 하시는데 그리고 지역이 차선거구인 우화동 호성동이에요.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5: 제가 비례대표 활동을 하고 이제 도의원 비례대표를 하다 보니까 전주시 비례대표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주민도하고 밀착도가 선출직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의원 비례로 활동을 하는데 더 도의원 비례는 주민들과의 밀착도가 엄청 떨어져 있는 그런 직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생활적으로 밀착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시의원 선출직에 도전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고,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그 호성동에 2009년부터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 지역에서 아이들 초등학교도 보냈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결혼시킬 때까지 호성동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정치를 그냥 말로만 생활정치 아니라 제 주변에 만나는 주민들 그리고 그냥 일상에서 녹여지는 게 녹여져서 시원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6: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민주당 텃밭 지역 구도 속에서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네, 내가 꼭 나서야 되는 이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 지역에 나서야 되는지.
5: 그 의원이 되면 시의원이 되면 주민들이 가장 그 얘기하는 것이 의원이 되고 나서 태도가 달라졌다. 아니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민원을 요구해도 와보지도 않고 문자도 받지 않는다. 시의원은 꼭 문제를 주민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꼭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는데요.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들어주고 그분들이 그 안타까운 점을 공감해 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꼭 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의사를 대고 그분들의 의견을 공감해 주고 의원이 할 바를 그 제대로 시의 반영, 정책을 좀 반영해주고, 그런 지점에서는 예전에 2006년에서 14년까지 지역에서 활동을 했을 때 주민들이 평가가 오연수기만큼만 뛰어다니고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라 뭐 그런 평가도 있었고, 오랫동안 정치를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을 하지 않는 활동에서 좀 어떻게 그 목마름?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다 크고 이제는 주민들한테 진짜 제대로 봉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당당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6: 네, 좋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3번에 그 선출직이 활동을 했었고 시의원으로 그런 활동들 안에서 시의회에서는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진보 정당도 있는데 왜 정의당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두 가지를 드려봅니다. 네.
5: 그때도 2006년 때도 그 소수정당 의원이 34명 중에 3명.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소수의 역할을 8년 동안도 해왔고, 지금 도의회도 40명 중에 3명의 소수정당 의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도 서로 같은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덮어주고 그냥 봐주고 그런 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언제나 원칙적인 목소리를 내왔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가 이래야 된다는 응원해 주신 분들은 주민들이 많이 계셨고, 그리고 정치는 의원들끼리 그냥 같은 식구들끼리 그냥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비판과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뽑아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 견제와 감시 의무를 철저히 하는 게 시원인 그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그런 시원들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이 일당으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서로 봐주다가 보니까 이게 역사가 한 40년이 흐르니까 지금은 더 부패하고 지방자치가 더 후퇴하는 지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안타깝고, 그걸 언제나 그 소수의 목소리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시정에 대한 그런 원칙이지 않은 지점은 언제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 같은 사람도 꼭 의회에 들어가서 의원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의당이 왜 정의당이어야 되는가? 저는 이제 그 2002년부터 민주노동당을 활동을 해왔고 계속 이제 통합진보당이나 뭐 분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정의당까지 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민주당과의 위성정당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정당 진보라는 표방하는 진보정당들이 더 망하는 수순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진보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는 누구도 이제 그 장담을 못 하고 있는 거고 활동하고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정의당이라는 것은 원래 목표한 대로 진보적인 목소리와 그리고 이 삶에서 진보적인 의제에 대해서 생활 정치에도 좀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렇게 정의당을 떠나지 않고
6: 네.
5: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4: 자, 문지 전 처장의 이유 있는 출마 코너 진행해 봤는데요. 어쨌든 생활 정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진보정당의 필요성, 왜 필요한가?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이 좀 일체 관계를 치를 때 오히려 시민들의 삶, 이런 것들은 더욱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살아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좀 이런 포부를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유권자들에게 왜 오연숙이어야 하는가 좀 이걸 설명할 차례인데요. 다른 후보들과는 다른 나만의 경쟁력이랄까요? 이 차별성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연숙 후보 이야기해 주시죠.
5: 그 주민들께 가장 첫 번째로 한 거는 시의원의 가장 의무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 의정활동 12년 동안 언제나 원칙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검증된 실력 있는 의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당당하게 전주시장을 상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4: 네. 지난 의정활동에서 이미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검증된 후보라는 점이 차별성이다.
5: 네.
4: 네. 알겠습니다. 바로 공약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제시하고 싶은 대표 공약, 좀 이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연수 후보, 꼭 말하고 싶은 나만의 공약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5: 제가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지역구를 둔 후보입니다. 예전에 2010년도에는 호성동과 덕진동이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변하면서 호성동과 이제 우아 1동, 우아 2동까지 이렇게 지역구가 묶여 있는데요. 제가 선거를 통해서 진짜 저쪽 아종 후수부터 호성동까지 걷기도 하고 이렇게 지역을 하는데 이쪽 지역에는 좀 생태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 모텔이나 그런 여관 업소들도 많고 그리고 이런 술집들도 많고 그런 지점들이 주거지역과 이렇게 혼재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아 1동은 지금 천마중길이 조성되어도 우아 1동 주민들은 천마중길 활성화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천마중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과 연계해서 활성화되는 방법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역이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잘 운영해서 관광객들이 유입되어서 천마중길을 함께 이용하는 그 머무는 그 천마중길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우아 이동 같은 경우에도 길게 동네가 길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과 이렇게 좀 분절된 느낌이 있어서 그 우아 이동의 자산인 호동골 지방 정원과 아중 호수까지 관광객 벨트를 좀 만들고 머무는 우아 이동을 만들겠고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공영 주차장의 문제는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서 공영 주차장 확보는 확보를 통해서 우아 이동을 머물기 좋은 우아 이동을 만들고요. 호성동 같은 경우에는 숲세권 호성동이라고 제가 명칭을 주거든요.
4: 네.
5: 그래서 지금 거기 건지산 옆에 초고층 39층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것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후보고요. 그 호성동은 전주 생태동물원 확장과 그리고 그쪽에도 관광객들이 유입되어서 주차장을 좀 확보하고 그쪽으로 공영 주차장을 통해서 전주 동물원과 그 건지산을 생태 관광할 수 있고 그리고 공영 주차장을 중심으로 호성동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또 한 가지는 건지성과 덕진공원 그리고 전통이 살아있는 뭐 소리문화의 전당 어린이 생태체험관 덕진공원까지 이르는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좀 추진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4: 네. 대표 공약 하나만 여쭤봤는데 다섯 개나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전체적인 좀 흐름은 일관된 것 같습니다. 일단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한데 그것을 생태관광 중심, 네. 생태관광과 연결해서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문지은 처장님 좀 이 공약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6: 우선은 많은 경험과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의 눈높이에 맞춰진 의제라고 좀 바라봐집니다. 그동안에 우리 거시기에서도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지역 시민들은 진보정당이 한다고 하면 공약은 다 만족한다. 다 저도 좋다. 가능성이. 근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가능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고민들 중에 하나가 건지산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하는 걸 공약으로 세웠잖아요. 만약에 건지산의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뭐부터 진행하면 좋을지 왜냐하면 유권자분들한테 아 말로만이 아니다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비 오는 날인데 오늘 녹화하는 날 아중호수에 지금 새끼두꺼비들이 지금 대거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떤 정책으로 좀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겠는지를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기도 합니다.
5: 지금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300제곱미터로 묶여 있어가지고 면적이 넓어가지고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없는데 지금 이제 100제곱미터로 완화돼서 충분히 이를테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호성동 주민들은 초고층 아파트가 우선 막아야 된다. 들어오지 않아야만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기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초고층 아파트가 맞지 않다고 그걸 막아내는 게 첫 번째 순서인 것 같고요. 아중촌 같은 경우에는 두꺼비인가 사람과 그 두꺼비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생태적인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언제나 지금 차를 막고 그건 좀 임시방편적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의견들을 더 모아서 그렇게 좀 시민들한테 더 알리고 참여하고 해서 좀 현명한 방법을 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 네. 네. 자, 이렇게 공약 검증의 시간을 좀 마무리해 보고요. 이번에는 후보가 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문지은 처장님.
6: 네.
4: 오연숙 후보에게 따라붙는 부담과 한계는 뭐라고 보십니까?
6: 네. 뭐지 한 줄로 누가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오연숙 의원 일 참 잘해. 근데 정의당이어서 점점점 이런 얘기도 물론 좀 이야기를 해보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의원님이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 지역 현안에 누구보다 좀 앞장서 있던 베테랑 정치인이었고 노동 문제에서도 좀 일선에서 앞에서 좀 싸웠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정당에서 마주한 현실적 한계 부담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좋은 정책 많은데 현실 가능해? 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의 저는 이제 계속 비판만 하는 비판자 입장을 넘어선 매력적인 좀 대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과제들도 조금은 제안을 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4: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오연숙 후보 답변하신다면요.
5: 지금까지 들어왔던 비판 좀 이렇게 조금 지적.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의 지점이었고요. 지역에 돌아가 보면 지역 의원은 일 잘하는 사람,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해 줄 사람이 더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냥 정의당 오연숙보다는 오연숙이 정의당이었어? 그리고 오랫동안 살았던 그리고 주변에 저와 함께 생활해왔던 주민들이 정의당보다는 오연숙을 먼저 알아봐 주시고 그래 오연숙은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정의당이었어가 나오니까 저는 그거 좀 극복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 풀뿌리 정치, 생활 정치에서는 정당보다는 사람이다.
5: 네.
4: 네. 자, 이번에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은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직접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나서 이야기 나누시죠.
7: 작년 5월에 황당하게 건지산 덕진공원의 39층 아파트가 두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여기에 아파트가 아닌 생태공원, 동물원 확장, 여러 가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바람입니다.
8: 네, 제가 사랑하는 공간인 처음 마중길이라고 있습니다. 전주역의 첫 관문이기도 하고요. 우아일동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에요. 밥 먹고 나서 산책도 하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하고 놀이를 하는 공간인데 정말 여기가 그런 공간일까 싶을 정도로 상권이 너무 죽어 있고요. 또 아이들과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사소한 무슨 프리마켓이라든가 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정말 캐리어를 끌고 오는 외국인 또 다른 타 지역의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관광객들이 정말 안타깝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를 봤을 때 아, 이곳에서 정말 차 한 잔 마시고 또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던가 또 전주만의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특색 또 음식 먹거리도 많은데 그게 저희 청마주길 주변에 없다는 게 너무 주민으로서 안타깝고요. 또 이렇게 밤에도 또 많이 산책을 가는데 정말 어둡다? 한마디로 밝지 않다? 타 도시의 역세를 내리면 굉장히 환해서 밤인가 낮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데 저희 천마중길 역세권 주변은 일단 어둡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과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는 거 좀 밝았으면 좋겠고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전주 시민이 누구나 사랑하는 처음 마중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호성동 주민들이 이제 건지산하고 덕진공원 일대 개발 방향을 두고 이 생태공원 보존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휴식 공간 확대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아일동 주민들은 천마중길 이게 훌륭한 자원을 갖고 있지만 이게 좀 다른 자원들과 연계도 좀 부족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해 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신데요. 오현수 후보께서는 좀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 듣고 네, 답변해 주신다면요.
5: 우성동 주민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 같이 주민들과 함께 그 호성동은 뭐 전주 동물원 확장이나 주민들의 의사를 더 모아서 좀 호성동은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함께 해 나갈 거고요. 저도 이제 천무중길에 와서 이렇게 보면 토요일 날 공연을 있거나 그렇게 또 좀 상권이 좀 형성이 되고 그러는데 거의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설 공연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우아 일동에 그 묶여져 있는 주민들의 그런 뭐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그리고 학교 뭐 유치원 그런 행사들을 천마중길을 활용해서 좀 행사를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천마중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주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내야지만 그게 지속 가능할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조명이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네. 좀 개선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4: 저희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이제 여기에 소재에 있어서요. 네. 이렇게 가끔 보는데 정말 어둡기도 하고 네. 이게 훌륭한 관광 자원인데 중요한 건 콘텐츠가 좀 없지 않나
5: 네,
4: 이런
5: 네.
4: 것들을 좀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고민들과 노력이 필요하다
5: 네.
4: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자 이번에는 저희와 함께 토론회를 준비해왔던 학부모 미디어 단체에서 보내온 질문인데요. 이 질문 내용 문지원 처장님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6: 네, 그 저희가 이제 앞에 호성중학교가 있는데 등하교길이 위험하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학생들 목소리였는데요. 벌써 지금 3년째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다고 해서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좀 파악을 해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9: 그 아이들이 호성중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그 위험한 그 좁은 골목을 따라서 걸어서 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그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신 부모들은 대안을 찾은 게 그 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통학을 시키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그 좁은 골목을 따라 동네를 지나서 학교에 가게 되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보게 되면 철길 위에 그냥 동네 주민들만 이용하라고 좁은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그 폭좁은 그런 그 철길 위에 그 다리가 있고 그 다리를 넘어서면 그 다리에서 그 동네까지 들어가는 완전 경사진 좁은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하기에는 좀 난망하고 그 경사로에 대해서는 눈이 올 때 그 눈이 그 얼지 않는 그런 그 열선이라도 깔아서 그런 기본적인 대책은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민원은 아니고 조금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을부터 찾아서 좀 그 부분에는 좀 신경 써서 좀 개선을 좀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4: 네.
6: 그 이번에 이제 시의회에 입성하게 되면 여러 현안 중에 학생들의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등하교길 문제 상당히 많은데 그걸 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볼 때 후보자님이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이제 나갈 계획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 그러니까 그 학교 앞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는 부분이나 뭐 30도 뭐 속도를 줄이게 한다든지 많이 뭐 국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뭐 법적으로 뭐 강제하는 부분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안전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좀 살펴보고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4: 네. 자, 우리 청소년들의 등하교길 위험, 이 안전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토론회라고 하는 과정이 단순히 후보 간 경쟁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 의견을 좀 듣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내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무척 아쉬운데 만약 우리 오연수 후보, 민주당 후보들이 토론회에 함께 참여했다면 또 이건 좀 질문하고 싶었다. 좀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9: 네.
4: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하신다면.
9: 그냥 가장 그 우리 동네에 지금 호성동에 가장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초고층 39층 건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비상대책위가 꾸려지고 각 후보들을 초대를 했는데 왜 응하지 않았는지 저는 질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인 온혜정 의원께는 24년부터 이 초고층 민간특례아파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왜 그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는지를 지금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추진하는 쪽에 의사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가 만나보면 더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의사와 반한 그런 의정활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좀 묻고 싶어요.
4: 네,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뭐냐? 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 우리 문지연 처장님도 좀 질문하실 거나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6: 그러니까요. 저는 예를 들어 초고층 아파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래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아 이러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서로 대화를 하거나 혹은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좀 듣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전혀 아니니 저는 제가 볼 때 주민 설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계속 요즘 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9: 네. 결혼 또 한 가지 네. 묻고 싶은 게 그 지금 재산 공개 뭐 기본 정보가 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차선거구 후보들을 했더니 그 체납 이력이 있어요. 5년 동안 체납 이력이 있는데 우리 그 1번에 가 신동희 후보는 511만 원이 체납되어 있다가 이제 2026년에 1월 달에 납부하고 25년대 납부했는데 세금을 지키고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 역할을 하는 의원이 이렇게 체납 이력이 있는 것은 저는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납세 의무는 국민의 의무지 않습니까? 네. 이 의무마저 지키지 않는 이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온혜정 후보도 13만 원이 체납 이력이 있어서 시의원의 공인으로서 기본적인 이런 행태의 납세 의무를 이렇게 체납하는 경우는 공의로로서 부적절한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 토론회 전주시 차선거구 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오연수 후보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잠깐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순간의 선택 속에서 후보자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밸런스 게임. 오현수 후보 밸런스 게임 해보셨어요?
9: 저는 센스가 없어가지고.
4: 네. 제가 드리는 두 개의 선택지 중에 반드시 네. 하나만 선택하셔야 네. 되고요.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역 앞 대기업 유명 쇼핑몰 유치로 인기와 표심 단번에 잡기. 아니다. 전주역 주변 소상공인 중심 로컬 브랜드 거리 조성으로 상생형 상권 육성하기. 어느 쪽입니까? 네. 상생형 상권 육성하기? 네.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는 대기업 유명 쇼핑몰 유치는 절대 반대다?
9: 네. 아니, 기존에 그렇게 해왔고 이건 좀 변함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4: 주민들 표 얻으시려면 그래도 찬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9: 아닌데요.
4: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서 드리죠. 당선 확실한 민주당 전주시 1- 가 후보. 아니다. 당선 불확실한 정의당 후보. 하나, 둘, 셋.
9: 제 마음은 1번 가이고 싶습니다.
4: 아, 전주시 1- 가.
9: 네, 가이고 네. 싶은데 네. 아, 1을 하기 위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아야 되니까.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4: 현실은 정의당 후보다. 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9: 아니요. 마음에 안 든 건 아닙니다.
4: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조상 땅 만평. 이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무상 제공하기. 네. 민간 개발에 맡겨서 나의 경제적 이득 창출하기. 네. 예견했던 답변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설명을 하신다면.
9: 네. 청년들이 머물려면 어쨌든 주거가 있어야만 주거가 안정돼야만 청년들이 머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청년들 임대주택도 좋지만 저는 부지가 있으면 공원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하게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4: 네. 자, 밸런스 게임 좀 진행해봤는데 오연수 후보 좀 어떠셨어요?
9: 그러게요. 지금까지 살아온 철학이나 가치를 변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뻔한 답 위주로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4: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 검증자객 문지연 사무처장님. 네. 좀 오늘 어떠셨어요?
6: 우선은 오현수 후보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느낀 거는 그 우리가 모르는 민주당 그 각각의 후보님들의 그런 특징들을 좀 엿볼 수 있는 또 시간이기도 했어요. 함께 나왔으면 너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쯤에 말을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버드나무 벌목하고 나서요. 전주천에 버드나무 벌목하고 나서 이제 시의회에 그 버드나무 더 이상 벌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집행부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벌목이 있을 때 전주시의원조차도 그거를 강력하게 비판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구조는 지금 현재 전주시의 상황과 똑같다고 보고요. 전주시의회의 상황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민선 9기에는 정말 강력하게 좀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후보자님이 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9: 뭐 전북 도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명예도민증 수여를 하는 것은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음에도 서로 그냥 민주당이라는 눈치를 보고 그 도지사하고 같은 당일에서 그냥 뭐 찬성의 표결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말이 맞다. 그냥 사석에 있을 때는 당신 말이 맞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는 찬성을 찍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와서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을 제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필요해서 이번 선거에는 주민들께서 좀 확실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을 좀 뽑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 네. 자, 우리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연숙 후보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왜 시민들이 오연숙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9: 저는 민주당이 아닌 진보정당 의원으로 재선 전주시의원과 전북도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민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12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검증된 실력 있는 후보입니다. 할 말하는 의원, 할 일하는 의원, 검증된 실력,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주민을 대변하겠습니다. 우아 일동은 전주역 관문과 연계한 천마중길 활성화로 지역이 활성화되는 우아 일동으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 호수까지 연계한 관광벨트로 공영주차장을 확장하여 머물 수 있는 우아 이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반대할 수 있는 의원이고 건지산과 덕진공원 권역을 묶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전주 생태동물원 확장과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 생태공원과 호성동을 연계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기호 5번 오연숙 후보 지지해 주십시오.
4: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의당 오연숙 후보 그리고 검증자객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9: 고맙습니다.
4: 네, 6.3 지방선거 시민의 한 표는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전주시 차선거구 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